자코 펜바흐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 작품 54의 2 중에서 폴로네이즈였습니다. 롤랑 피두와 에디엔느 페클라르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54번이니까 난도가 높은 작품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코 펜바흐가 그렇게 많은 첼로 곡을 썼다고 하니까요. 자,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신청곡이 당일 방송은 어렵지만 가급적 빠른 주말에 선곡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샵 9310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클래식이 지루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 이유를 좀 따져보면 대중음악보다 길이가 좀 많이 길 때가 있어요. 뭐 전곡을 들었을 때 40분 걸리는 거, 뭐 한 악장에 9분 이러면 3분 정도에 끝나면 내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세 곡을 들으실 텐데 평균 연주 시간 1분 반이에요. 첫 번째, 림스키 크로사코프 왕벌의 비행이에요. 이 곡은 뭐 피아니스트들이 누가 더 빨리 연주하나 이렇게 경쟁하는 것 같은 속주의 대명사 같은 곡인데요. 이 곡이 원래 관현악곡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페라 술탄 황제의 이야기 2막에서 주인공 기돈 왕자가 마법의 힘을 빌려서 호박벌, 이 범블비로 변신해서 바다 건너 대신에 어머니를 모함한 악당을 꽝 쏴서 응징하는 장면에 흐르는 간주곡, 이걸 피아노 버전으로 많은 분들이 연주하고 있죠. 이 왕벌의 비행에 이어서 쇼팽 연습곡 C#단조 별칭 추격, 이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저희 KBS 자료실에 있는 쇼팽 연습곡 작품 11사 음반 중에서 누가 가장 빨리 연주했나 싹 찾아봤더니 저희 스튜디오 음반실에 있는 것 중에서는 발렌티나 리시차, 안드레이 가브릴로프, 조르지 치프라 이 세 분이 동률이었습니다. 1.47초. 참고로 실황 연주로는 스비아토슬라프 리테르가 1분 40초. 이야, 진짜 대단한 속도인데요. 오늘은 누구의 연주로 들으실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곡, 카레 춤입니다. 일단 빠를 것 같죠? 하차투리안의 발레 가이네 중에서 카레 춤인데, 크루드족 전사들이 전투를 앞두고 칼을 마구 휘두르며 추는 춤을 묘사한 곡입니다. 격렬하고 빠른 템포, 타악기의 강렬한 리듬이 특징인 이 곡까지 세 곡 들으시죠. 먼저 림스키 크로사코프의 왕벌의 비행,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고요. 쇼팽 연습곡 C#단조, 프레스토콘 푸오코 작품 10-4 추격, 안드레이 가브릴로프의 연주입니다. 하차투리안 발레 가이네 중에서 칼의 춤,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오브 더 마린스키 디어터의 연주입니다.

어떻게 정신줄 잘 붙잡고 계신가요? 아람 하차투리아 발레 가인느 중에 카레춤이었습니다.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마림스키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앞서 들으신 두 곡 먼저 림스키 크루샤코프 왕벌의 비행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하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이어서 프레데릭 쇼팽 연습곡 C샵 단조 작품 10의 4 추격 안드레이 가브릴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숨 좀 돌리셔야죠. 느린 곡 두 곡으로 가겠습니다. 워낙은 알비노니 아다지오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원작자가 레모지아 조또의 아다지오로 지금 정정됐습니다. 현과 오르간을 위한 지오아 조또의 아다지오 G단조 함께 하고요. 아까 정말 정신없이 카레춤을 들려줬던 하차투리안이 이번에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습니다. 발레 스파르타쿠스 중에서 스파르타쿠스와 프리기아의 아다지오라는 곡인데요. 노예 검투사인 스파르타쿠스와 그 안에 프리기아가 재회의 기쁨, 애절한 사랑을 나눈 장면에서 연주되는 서정적인 10분 내외의 2인무 곡입니다. 관현악곡이나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돼서 연주하는데 오늘 피아노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레모지아 조또의 현과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 G단조 레나드 프리드만이 지휘하는 스코티시 바로크 앙상블의 연주이고요. 하차투리안의 발레 스파르타쿠스 중에서 스파르타쿠스와 프리기아의 아다지오 아르메니아 출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카린의 포고시안의 피아노로 함께 하시죠.

피아니스트 카린의 포고시안의 연주로 하차투리안 발레 스파르타쿠스 중에서 스파르타쿠스와 프레기아의 아다지오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레모지아조또의 향과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 G단조 레나드 프리드만이 지휘하는 스코티시 바로크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히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주 전반부예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보죠.

1937년 6월 8일 오포르투나, 운명의 여신이어로 유명한 칼 오르프의 대표작 카르미나 브라나가 초연됐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시립극장에서 처음 선보인 이 곡은 중세 음유시인들의 선율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음악이었어요. 무대 장치에 무용까지 더해진 초연 무대는 뜨거운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1840년 6월 9일은 음악사에서 리사이틀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날이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가 영국 런던 하노버 스퀘어룸에서 열린 자신의 음악회에 리사이틀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리사이트, 낭송이라는 뜻이잖아요. 한 명의 음악가가 이야기를 낭송하듯이 자신의 음악을 선보인다는 의미로 사용한 이 용어, 오늘날 독주회를 뜻하는 말로 자리 잡았습니다. 1865년 6월 10일 독일 뮌헨 바이에른 국립극장에서는 바그너의 음악극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초연됐습니다. 한스 폰 빌로가 지휘를 맡았고요. 실제 부부였던 성악가 소프라노 말비나와 테너 루트비 슈노폰 카롤루스펠트가 비극적인 사랑을 하는 남녀 주인공을 맡았어요. 특히 산막에서 치명상을 입고 숨을 거둔 트리스탄 곁에서 자신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부르는 여주인공 이졸데 아리아 사랑의 죽음, 음악극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감동을 주는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기존 화성체계에서 벗어나 4도 음정들로 이루어진 신비로운 트리스탄 화음이 등장하는 이 곡, 바그너의 실험정신을 담은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전해드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죠. 칼 오르프, 카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오 운명의 여신이여, 오 포르투나.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합창단과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이고요. 리사이틀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프란츠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 썰 작품 번호 514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의 새 음반 리스트에서 한 곡인데요. 정말 연주하기 어려운 곡 중에 한 곡으로 소문난 메피스토 왈츠 선우예건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가장 이 유명한 곡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의 죽음, 리베스토트. 소프라노 제시 노울만의 음성,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에서 사랑의 죽음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제시 놀만의 음성, 헤르베르트 본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 칼 오르페 카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오 포르투나, 운명의 여신이요. 세먼 레트리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합창단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프란츠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 썰 작품 번호 514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입니다. 팝 클래식 들을 시간이에요. 오늘로 11주차 팝 클래식 11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을 연주한 피아노 듀오 앤더슨 앤 로. 이분들이 2000년 줄리아드 입학 동기라고 해요. 정말 연주도 연주지만 넘치는 아이디어까지 참 풋풋한 기록들이 많은데요.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비다 좋아하시죠? 이거를 또 피아노 듀오로 연주를 했거든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앤더슨 앤 로의 비바 라비다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아주 좀 더워 보이는 어떤 여름날 질질질 아주 육중한 피아노 두 대가 야외로 나옵니다. 그리고 연주하는 곡이 바로 이 곡 콜드플레이 비바 라비다. 더운 여름을 갑자기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상황. 주변에 친구들이 뭐야 하면서 하나둘 모여들어서 리듬을 타는 아주 즐거운 여름날의 추억 같은 동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곡 전에 추억의 영화죠. 소피 마르소 님의 정말 어린 그 아름다운 풋풋함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영화 라 붐의 주제곡 리얼리티. 이 곡 필하모닉스가 연주합니다. 이어서 콜드플레이의 비발라비다 피아노 듀오 앤더슨 앤 로의 연주로 이어드리죠.

피아노 듀오 앤더슨 앤 로우의 연주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비다 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라붐의 주제가 리얼리티 필하모닉스의 연주로 들으셨어요. 아, 추억이 좀 잠기셨나요? 자, 이번에는 이승구님의 사연인데요. 이 시간대 KBS 수십 년 애청해온 팔순 청취자라고 가정음악 윤주님 비롯 담당자님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2356 쓰는 분이에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호야가 꽃을 피웠네요. 호야꽃은 아주아주 쬐끄만 별들이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호야꽃이 뭔지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별 안에 별꽃이 피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예쁜 꽃을 이제 알게 됐다고? 아 덕분에 2356 쓰는 분 덕분에 제가 호야꽃을 배웠네요. 이 표면이 정말 왁스 칠한 것처럼 반짝반짝해서 도자기 꽃이라고도 부른다는 호야꽃 감사합니다. 지금은 80대 후반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언니가 어릴 때 집에서 즐겨 연주하던 쇼팽 발라드 1번을 청하셨습니다. 2356 쓰는 분께 커피 두 잔 보냅니다. 언니분과 함께 추억여행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하신 곡 듣기 전에 먼저 슈베르트 현악 4중주 13번 A단초 도이치번호 804 로자문데 중에서 2악장 안단테를 콰르테토 이탈리아노의 연주로 그리고 청하신 쇼팽 발라드 1번 G단조 작품 23,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프레데릭 쇼팽 발라드 1번 G단조 작품 23이었습니다. 아르투르 루벤슈타인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앞서 들으신 곡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3번 A단조 도이치번호 804 로자문데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콰르테토 이탈리아노의 연주였습니다.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달에 한 명의 음악가를 선정해 우리 시대의 거장들의 다채로운 삶과 음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신음악가 사전 우리 시대 거장을 듣다. 6월에 만나고 있는 음악가는 정교와 절제 미학을 추구하는 독일 정통파 지휘자 마에스트로 미하엘 잔데를링입니다.

음악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건 언제였나요? 미하엘 잔데를링은 1967년 통일되기 전 독일 동베를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크루트 잔데를링은 유명한 지휘자였고 어머니는 더블 베이스 연주자였습니다. 두 형 토마스와 슈테판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휘를 공부했어요. 온 가족이 음악을 하는 집에서 태어난 미하엘은 언제부터랄 것도 없이 숨 쉬듯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했습니다.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첼로를 전공한 그는 만 19세의 나이로 라이프치히 게반타하우스 오케스트라에 입단하면서 전문 연주자의 길로 들어섰죠. 오케스트라 활동은 물론 실내악과 독주 등 여러 분야에서 첼리스트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음악가가 되기까지 부모님의 영향이 어느 정도였느냐 질문을 받으면 그는 늘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버지는 음악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조언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저희 부모님은 음악이 정말 즐겁다는 걸 알게 해주셨죠. 2005년 3월 미하엘 잔데를링은 미국 플로리다 오케스트라의 연주회에서 첼로 협연을 맡았습니다. 지휘자로 전향해 첼로 연주보다는 지휘에 더 주력하고 있었지만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는 둘째 형 슈테판을 위해 기꺼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형은 포디움에 첼로를 든 미하엘은 그 옆에 자리를 잡았고요. 오케스트라 더블 베이스에는 어머니 바바라가 첼로 단원 좌석에는 지휘자 슈테판의 아내인 이자벨이 앉았어요. 잔데를링 가족만 무려 4명이 무대에 포진한 이날 연주곡은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2번이었죠. 두 아들의 아버지이자 지휘자인 크루트 잔데를링이 가장 좋아했고 가장 잘 연주했던 작곡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삼형제 모두 지휘자로 활동 중인 잔데를링 가족, 이 시대 대표적인 음악가 집안입니다. 맏형 토마스는 노보시비리스크 필하모닉 음악감독을 거쳐서 현재 오사카 심포니 종신 명예감독으로 재직 중이고요. 작은 형 슈테판은 현재 리텐슈타인 심포니를 이끌고 있어요. 루체른 심포니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미하엘 잔데를링. 자주 만날 순 없지만 두 형들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형들이 지휘를 하니까 나는 절대 지휘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 삼형제를 비교하지만 우리 셋은 전혀 달라요. 서로 깊이 존경하지만 각자의 스타일을 찾아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독립적인 음악가들입니다.

미하엘 잔데를링 독립적인 음악가 그리고 첼리스트로 이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첼로 연주 미하엘 잔데를링이 함께하는 연주를 골랐는데요. 멘델스존의 팔중주 E플랫 장조 작품 20입니다. 오늘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마콘 후코를 골랐습니다. 라이프치 현악 4중주단과 함께 바이올린의 마티아스 월롱과 야메이유 비올라의 하르트무트 로드 미하엘 잔데를링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죠.

펠릭스 멘델스존 8중주 E플랫장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마콘 푸오코였습니다. 라이프치 현악 4중주단과 바이올린의 마티아스 월롱 야메이유, 하르트무트 로드의 비올라, 미하엘 잔데를링의 첼로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첼리스트 한재민과 함께 루체른 심포니가 공연을 7월 1일에 펼치는데요. 그때 시빌리우스 교향곡 2번을 미하엘 잔데를링의 지휘로 루체른 심포니가 연주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쿠카무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빌리우스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43 중에서 1악장 알레그레토 들으면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정주은,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된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스윙의 왕이라 불렸던 재즈 클라리네티스트 베니 굿맨은 무대에 오르기 전이면 언제나 온매무새를 단정히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말쑥한 정장,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정성껏 손질한 클라리넷까지 그는 늘 최고의 모습으로 관객들 앞에 서고자 했지요. 한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대에서는 멋지게 보여야 합니다. 스스로가 특별해진 기분을 느껴야 음악도 특별하게 연주할 수 있거든요. 베니 굿맨의 이 조언은 꼭 무대에 서는 음악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특별한 하루는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특별한 주말을 시작해볼까요?

Memories of You, 베니 굿만의 클라리넷 연주였습니다. 스윙 재즈의 확립과 대중화에 기여했던 베니 굿만의 클라리넷 연주로 음악실 첫 곡을 여니 이 또한 참 특별하네요. 오늘 토요일이죠. 뭐랄까요, 평일과 다른 차림새의 옷을 차려입기만 하더라도 무언가 특별한 주말을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이제 토요일 코너 게이승의 음악 허물기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진솔하고 다채로운 우리 음악가들과의 만남.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특별한 하루를 위한 특별한 선곡 아이디어 가득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개희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는 음악 허물기.

0: 음악학자 계희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음악을 들어보나요?
1: 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19세기 독일 작곡가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0: 네.
1: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더라고요.
0: 그러네요. 네. 와, 여러 가지 실내악들을 쭉 감상해봤는데.
1: 네. 네. 지난 4주 동안 뭐 현악 4중주, 5중주, 또 6중주까지 이렇게 순수 현악 편성 실내악 들어봤잖아요.
0: 네.
1: 오늘은 여기에 피아노 추가했습니다.
0: 그러면?
1: 그래서 오늘은 피아노 5중주 준비했고요.
0: 아, 네네.
1: 이 피아노 5중주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짚을 만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 지난 회차에서 다룬 장르들, 그러니까 현악 4중주나 뭐 5중주, 6중주 이런 편성들은 사실 하이든부터 베토벤, 브람스로 이어지는 이 묵직한 전통을 등에 지고 있었는데요.
0: 네.
1: 근데 피아노 5중주는 의외로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0: 어떻게요?
1: 비교적 젊은 장르에 속하고요.
0: 아, 젊다고요?
1: 네.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 별로 없었어요. 뭐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그 더블 베이스가 들어간 편성이고요.
0: 네. 송어.
1: 네. 네. 저희가 오늘 감상할 피아노 5중주는 이제 피아노의 현악 4중주이거든요.
0: 네. 네. 아.
1: 그런데 이 편성은 사실 그 기댈 수 있는 작곡가라면 슈만 정도. 그래서
0: 네,
1: 그 슈만의 너무나 유명한 피아노 5중주 작품 44번
0: 그러네요.
1: 정도가 프랑크에게 이제 그 모델이랄까요?
0: 아, 그가 참고할 만했던.
1: 네네.
0: 네.
1: 아, 그래서 그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면 아주 압도적인 전통과 씨름하던 이제 지난 회차들과는 조금 달리 오늘은 사실상 뭐 이렇게 빈 들판에. 빈 들판에서 출발하는 네. 프랑크의 모습을
0: 네.
1: 만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압도적인 전통과의 씨름에서 오늘은 빈 들판에서 출발한다라는 네.
1: 뭐 사실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거칠게 표현할 수 있지만
0: 네.
1: 이제 또 방송이니까 그 뭐 이제 맨땅에 헤딩한다 해서
0: 네, 네.
1: 여러 가지 있잖아요.
0: 재밌네요. 더 듣고 싶지만 방송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로운 것이 그러니까 똑같은 5중주여도 현악 5중주 또 피아노 5중주 두 개가 짊어진 역사의 무게가 정반대라는
1: 맞습니다.
0: 점 재밌습니다.
1: 네.
0: 어떤 작품 들어볼까요?
1: 네. 피아노 5중주 D장조 작품 45번 준비했어요.
0: 네.
1: 이게 1850년대 작곡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고요. 실제 출판된 건 이제 프랑크 작품이 늘 그렇듯이 아주 한참 뒤에 1882년입니다.
0: 네. 이 작곡가 특징이네요.
1: 네, 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묵혀뒀다가 나중에
0: 네.
1: 뭐 출판을 하거나 말거나.
0: 네.
1: 네. 그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바로 탁 나와야지.
1: 네.
0: 그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1: 그 뭐 이제 또 방송이라서 좀 그렇지만 저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뭐 아끼다가 뭐 못된다.
0: 못된다.
1: 뭐, 네. 뭐 그런 이제 표현이 있잖아요.
0: 있죠, 있죠.
1: 그리고 프랑크가 딱 그런 사례인 것 같고 이거 그때 좀 냈으면 좀 더 일찍 알려지지 않았을까
0: 네.
1: 뭐 그런 생각도
0: 네.
1: 좀 해봅니다.
0: 네.
1: 그 슈만이라는 뭐 거의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모델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사실 슈만은 프랑크에게 그냥 뭐 이렇게 멀리 있는 선배는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였고.
0: 아, 그래요?
1: 네. 그리고 슈만은 또 프랑크의 초기 작품을 그 자신이 창간한 이제 음악 신보라는 매체가 있었죠.
0: 네.
1: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던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있었던 두 사람입니다.
0: 진짜 잘 아는 사이였군요.
1: 네,
0: 친분이
1: 맞습니다.
0: 있던.
1: 그러니까 프랑크가 피아노 5중주, 그러니까 슈만이 작곡한 그 형태의 피아노 5중주를 쓴다는 건 말하자면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슈만의 어떤 대표 장르에 자기식으로 응답하는 일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어떤 평론가는 프랑크의 이 작품을 두고 실내악 프랑크의 실내악 가운데 최고의 작품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는데 저도 프랑크 실내악은 지금 나와 있는 건 다 들어봤지만 저도 이 평론가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고 또 예쁘고 멋진
0: 네.
1: 작품입니다.
0: 기대되네요.
1: 1악장 먼저 들어볼 거고요. 뭐 들어보시면 금방 느끼실 수 있겠지만 피아노와 현악 뭐 누가 주인공이라고 할 거 없이 대화하는 방식에 좀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훨씬 재밌을 겁니다.
0: 지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피아노 5중주 D장조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제임스 토코의 피아노, 에딩어 4중주단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0: 19세기 독일의 작곡가 에드와르드 프랑크의 피아노 5중주 2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감상했습니다. 제임스 토코의 피아노 에딩어 4중주단의 연주로 들어봤고요. 시작부터 아주 싱그러운 하모니가
1: 네, 맞아요.
0: 훨씬 느껴져서 참 좋았고 그리고 뭐랄까요. 막 피아노 한 대가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친구로 슬쩍 끼어드는 듯한 네. 편안한 분위기가 좋아서 저도 편안하게 네. 감동하며 네. 들었어요.
1: 그게 피아노 5중주에서 자라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아노는 사실 뭐 화성, 선율 혼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악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이 현악기 4대를 좀 압도할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악기인데 그 균형을 아주 잘 맞춘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슈만이 실제 자신의 피아노 5중주에서 한 작업도 이제 그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피아노와 현악기를 대등한 대화 상대로 놓는 거였는데 프랑크도 결국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아요.
0: 네.
1: 다만 이제 슈만의 5중주가 그 아주 폭발적으로 시작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프랑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여유롭게
0: 네, 네.
1: 여유로운 주제로 그러네요. 천천히 문을 연다는 점이 다른 것 같고요.
0: 적확한 표현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은 장르 또 네. 같은 해법 인 거지만 그 기질은 굉장히 다른 거겠죠.
0: 네, 네.
1: 2악장도 들어보시면 또 재밌습니다. 그 2악장 프레스토 악장이고요. 그 저희 지난주 6중주 들을 때 굉장히 빠른 피날레 들었었잖아요.
0: 네, 네, 맞아요.
1: 근데 이번에는 이 빠른 악장이 이제 두 번째 자리에 위치를 한 겁니다. 오. 그래서 뭐 사실상 스케르초 악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0: 좋습니다. 에드와르드 프랑크의 피아노 5중주 2장조 가운데 2악장 프레스토 보내드릴게요. 제임스 토코의 피아노 에딩어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0: 1817년 태어나 1893년 세상을 떠난 독일의 작곡가 에두아르드 프랑크의 피아노 5중주 D장조 가운데 2악장 프레스토 전해드렸습니다. 제임스 토코의 피아노 에딩어 4중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게이승의 음악 거물기 음악학자 게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프랑크의 피아노 5중주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봤던 1악장은 여유로운 분위기였잖아요. 네. 뭐 산책도 하고 이제 눈 마주치면 안부 인사도 나누고 그런 분위기였다면 2악장은 진짜 빠르네요. 막 말 달리고 막 맞아요. 질주하는 네, 네. 그런 느낌이라 아주 대비가 되었습니다. 아, 또 중간에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쿵쿵 구르는 듯한 네. 투박한 춤 같은 대목도 들렸는데 이건 또 어떤 거였나요?
1: 네, 아니 실제로 그 방금 뭐 이제 말 타고 달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네. 이 음반 리뷰를 쓴 어떤 평론가가 이 악장 두고 상향 행렬이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묘사를 네.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0: 말대들이.
1: 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이렇게 쿵쿵 고르는 듯한 투박한 춤 같은 가운데 부분. 그게 이제 이 스케르초 악장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이렇게 가운데 대조적인 음악이 삽입이 되는 건데.
0: 그렇군요.
1: 그래서 아주 빠르고 화려한 바깥쪽 그리고 흙냄새 나는 가운데. 이렇게 잘 대비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프랑크는 지난 방송에서도 뭐 이제 직접 들어보셨고 제가 좀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형식 자체는 굉장히 전통적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스케르초는 스케르초답게 그 가운데 들어가는 트리오는 트리오답게 그렇게 작곡하는 작곡가였는데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이 전통적인 그릇 안에 담기는 내용이겠죠. 그 특히 이제 화성과 음색 처리는 뭐 결코 진부하거나 뭐 상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보수적인 형식과 섬세한 내용 사이에 이 긴장 이런 게 이제 프랑크의 음악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인 것 같아요.
0: 네.
1: 그 이어지는 3악장과 4악장 이제 마저 들어보시면 또 이 얼마나 다채로운 성격을 갖고 있는 작곡가인지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3악장은 안단테 악장이거든요. 이 프랑크 특유의 찬송가처럼 좀 이렇게 경건하게 노래하는 듯한 느린 악장이고요.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0: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네요.
1: 네, 그 피아노와 현악이 아주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고요. 또 4악장은 알레그로 피날레 굉장히 화려하게 마무리하는 악장입니다.
0: 궁금합니다. 어서 들어볼게요. 에두아르드 프랑크의 피아노 5중주 D장조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콘 모토 4악장 알레그로 제임스 토코의 피아노 에딩어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0: 19세기 독일 작곡가 에드와르드 프랑크의 피아노 5중주 D장조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콘 모토, 4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셨습니다. 제임스 토코의 피아노 에딩어 4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와, 너무 멋있었습니다. 3악장 일단 피아노가 한마디를 먼저 하면 현악기가 이제 또 받아주고 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편안함, 경건함이 참 멋졌고 또 방금 들어보니 마지막 악장은 아 이제 끝이야, 우리 모두 힘내서 잘 살자, 뭐 열심히 즐겁게 뭔가 그런 따뜻한 네.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1: 네, 네. 그리고 그게 신뢰악의 묘미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주곡과 좀 다르게
0: 네.
1: 이 독주의 경우에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 무대 위에 독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석에 청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무대와 그 객석 사이에 이제 1대1 일방향 구도란 말이에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실내악 두 명만 돼도 이 연주자들이 서로에게 말을 거는 양방향의 음악 이 되어버리니 그 이 무대 위에서 음악가들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
0: 그렇죠.
1: 대화하는 그 네. 소리를 듣는 것이기도 하다는
0: 네.
1: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그 방금 감상한 3악장은 이 대화의 미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악장이 아니었나
0: 네.
1: 그런 생각을 네.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0: 그러네요. 서로 눈도 마주치면서
1: 네. 네.
0: 신뢰하게.
1: 네. 그 독주 할 때랑은 정말 많이 달라요.
0: 네.
1: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음악회 가보시면 독주할 때 하고 실내악일 때 하고
0: 네.
1: 그 차이점 조금 이렇게 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들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그 오늘까지 벌써 한 5주에 걸쳐서 프랑크의 실내악 이제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작곡가가 뭐 화려함이나 뭐 화려한 효과나 뭐 그런 것보다는 이런 좀 내밀한 대화에 자신의 진심을 걸었다는 사실을
0: 네, 네.
1: 확인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프랑크 음악 한 번 더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 네. 같은데.
0: 아 그래요.
1: 지금까지 들었던 실내악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시간 준비. 되어 있으니까요.
0: 또 다른 네. 얼굴의 프랑크가 있단
1: 네,
0: 말인가요?
1: 네. 다음 주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정말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어떤 엔딩을 준비하시기에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음악학자 게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한 토요일 코너 게이승의 음악 허물기 보내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드부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김성애의 바이올린, 강현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죠.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작품 55의 4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김성애의 바이올린, 강현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내일 낮 11시에 변함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검은 마을, 하얀 마을이란 제목의 그림책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태어난 류보러 작가가 쓰고 그려 만든 책인데요. 마치 옛날 이야기를 하듯 오늘날의 이야기를 짚고 있는 이 책은 서로 적대시하는 검은 마을과 하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석탄을 캐며 살아가는 검은 마을 사람들은 탄가루 때문에 얼굴도 검고 마을로 이어지는 길도 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밀가루를 만들며 살아가는 하얀 마을 사람들은 밀가루가 덮여서 얼굴도 하얗고 길도 하얗죠. 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기색을 감추지 않는데요. 인상적인 건 이 두 마을 어린이들의 생각을 짚은 대목이었습니다. 검은 마을 사람들도 이는 하얗고 하얀 마을 사람들도 머리는 검다는 걸 아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이 아이들처럼만 생각할 수 있다면 세상의 많은 갈등이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다른 점을 짚으며 벽을 세우고 선을 갈라도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란 사실을 문득문득 떠올릴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생상수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백조였습니다. 성민재의 더블베이스와 임현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는데요. 왜 동화 미운 오리 새끼인가요?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죠. 왜 백조의 새끼가 오리들 사이에 있으면서 왜 난 저렇게 오리처럼 될 수가 없을까, 그리고 다른 막 형제들 친구들도 막 따돌리고 그러다가 결국 백조로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름을 이해했을 때 더 조화롭게 살 수 있음을 이 이야기책과 맞물려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등과 화해에 관한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검은 마을, 하얀 마을 이야기 소개해드렸는데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무언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앞서서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잘 몰라서 두렵고 두려우니까 쉽게 미워해버린다고. 두려워도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생생클래식 토요일 문 활짝 열었습니다. 생생클래식에 듣고 싶은 음악을 알려주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9310번이고요.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PC 또는 스마트폰 콩으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과 생생클래식 인스타그램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승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공연 선물로 드렸던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 공연에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을 들어서 정말 좋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날의 감동을 떠올리게 하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 준비했습니다. F장 쪽고요. 바흐 작품 번호 1047번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까지 전곡 전해드리고요.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입니다.

승자님이 청해 주신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 F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7번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까지 들었고요. 존 엘리어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다음 곡은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6번 D장조, 제라르 479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와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6번 디장조, 제라르 479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와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C장조 호보케 16의 35 가운데 1악장 드릴게요. 알레그로 콘 브리오 마르크 앙드레 아물랑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C장조 호보케 16의 35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였습니다. 마르크 앙드레 아뮬랭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어요. 다음에 준비한 곡은 얀 안토닌 코첼루크의 오보 협주곡 F장조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입니다. 알베르트 마이어의 오보와 캄머 아카데미 포츠담의 연주입니다.

코첼룩의 오보 협주곡 F장조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를 알브레이트 마이어의 오보와 포츠담 체인버 아카데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한낮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이어지는 토요일 코너 클래식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생클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클래식 음악계의 신선한 소식들을 여러분의 귀까지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주간 생클. 오늘 세 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니

드디어 차기 음악감독을 결정해 발표했다는 소식인데요. 제12대 음악감독이 될 그 주인공은 바로 영국 출신의 지휘자 다니엘 하딩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은 지난달 26일 선임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압도적으로 선호했던 다니엘 하딩이 두다멜의 후임으로 오게 됐습니다. 하딩과 로스앤젤레스 필의 인연은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 21살의 청년이었던 하딩은 오하이 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이 악단을 이끌었고요. 2024년에는 디즈니홀에서, 2025년에는 헐리우드볼에서 객원 지휘자로 로스앤젤레스 필과 호흡을 맞췄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함께한 두 번의 무대에서 단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한 거죠. 하딩은 스웨덴 방송교향악단과 말러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역임하고 현재 로마 국립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의 음악감독으로 있는데요. 두다멜에 이어서 지휘봉을 잡게 될 하딩은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1일과 2일 이탈리아 라베나 페스티벌에서 열렸던 마스터 클래스 소식입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이끄는 이 마스터 클래스가 특별한 이유, 무려 3,500명이 넘는 합창 단원이 모였기 때문인데요. 리카르도 무티는 작년인 2025년 칸타레 아만티스 에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창설하고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 칸타레 아만티스 에스트, 우리말로는 노래는 사랑하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작년에도 약 3,116명이 모여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합창단원 3,546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연령과 경력에 상관없이 전문가와 아마추어 모두가 모여서 치른 이 마스터 클래스에서 사람들은 리카르도 무티의 지휘 아래 베르디와 벨리니, 모차르트의 작품 등을 합창했는데요. 특히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작곡한 아베 베룸 코르푸스는 올해 1월 스위스의 스키 리조트 바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로 합창됐다고 합니다. 올해 이 대회의 주제는 종교적 신념과 국적을 초월해서 전쟁 반대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동의 기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마스터 클래스였지만 마치 평화를 외치는 집회 같았던 현장.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검색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럽의 콩쿠르 무대를 휩쓸고 있는 우리 연주자들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만 무려 5명의 활약이 전해졌는데요. 먼저 성악 부문에서는 소프라노 박누리와 바리톤 최준영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카스카이스 오페라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각각 남녀 1위에 올랐고요. 라트비아 유르말라에서 열린 제44회 한스 가보르 벨베데레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는 베이스 박성민과 김선진이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박성민의 우승으로 3년 연속 한국인이 1위에 오르는 기록이 세워졌다고 하네요. 또 더블 베이시스트 유시연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2회 마티아스 슈파르거 국제 더블 베이스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앞으로 국내외에서 더 활약하게 될 이 연주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신임 LA 필 음악감독이 된 다니엘 하딩의 지휘로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가운데서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운 포코 소스테누토 템포 1을 들어보겠습니다. 브레멘 도이지 체인버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운 포코 소스 누토 템포 1이었습니다.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브라벤 도이즈 체인버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주간 생클 오늘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국 출신의 지휘자면서도 항공기 조종사로도 일하고 있는 다니엘 하딩의 로스앤젤레스 필 음악감독 선임 소식하고요. 리카르도 무티가 3,500명의 합창 단원을 모아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했다는 소식. 거기에 자랑스런 우리 연주자들의 콩쿠르 입상 소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콩쿠르 입상이 연주자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도 항상 그 가고 싶지 않은 좀 고통스러운 길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코너에서 좋은 소식들을 정말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연주자들이 치열하게 콩쿠르에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상을 받은 우리 연주자들 뿐만 아니라 참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모든 참가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이번에는 아까 리카르도 무티가 3,000명이 넘는 훌쩍 넘는 아마추어와 또 프로 음악가들을 모두 대상으로 이 곡을 연주해서 감동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차르트의 아베 베룬 코르푸스 퀘엘 618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톡홀름 방송합창단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아베베룸 코르푸스 QL 618번이었습니다. 스톡홀름 방송 합창단의 노래와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는데요. 아마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라틴어 가사의 그 노래들이 좀 익숙하셔서 어디서 한번 들어봤는데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정오부터 2시까지 함께하는 생생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젠킨스의 슈베르츠 댄스였습니다. 슈베르트의 춤, 아디에무스 싱어즈의 노래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1947번 쓰시는 분이 작년에 처음 이 곡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하신 프리드리히 굴다의 첼로와 윈드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작품 129번 가운데 서곡인 오버처였습니다. 에드가 모로의 첼로, 라파엘 머를랭이 지휘하는 레폭스 마주에르의 연주였습니다. 37살의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많이 힘들었어요. 다들 건강한 아이 키우는 것 같은데 저만 아픈 아이 키우느라 병원을 집처럼 드나든 것처럼 느껴지셨다고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셨을까요. 지나다니다가 건강한 아이들만 봐도 질투가 나고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그런 제 아이가 이제 8살이 된대요. 아직 많이 느리지만 엄마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질투와 괴로움에 힘든 날들을 보냈지만 지금은 그냥 아이와 저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해요. 아직도 버거울 때가 많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느끼는 일상의 햇살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그런 아픈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사연자님의 마음도 저절로 조금 더 만져지리라 믿으면서 좀 힘들고 외로울 때 음악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생생클래식이 옆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드뷔시 아라베스크 1번을 전해드릴까요? 티모페이 독스처의 트럼펫과 세르게이 솔로더브니크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블로우의 프레이어, 기도까지 들었습니다. 크리스티안 피에를라 마르카의 첼로와 바리 오케스트라 뮤지션스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이었고요. 티머페이 독세처의 트럼펫과 세르게이 솔로더브니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사뮤엘 바버의 발린 협주곡 작품 14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드릴게요. 엘마 올리비에라의 바이올린과 레나드 슬라트킨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사무엘 바버의 발린 협주곡 작품 14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였습니다. 엘마 올리비에라의 바이올린과 라나드 슬라트킨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다음 곡은 포레의 뱃노래 바카롤 2번입니다. 장 필리콜라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포레 바카롤 팬노래 2번이었습니다. 장 필립 콜라르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고요. 정연님께서 청해 주신 곡, 오, 좀 귀한 곡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왜 랄로의 노르웨이 광시곡 전해드리면서 랄로가 한 번도 북유럽에 안 가봤는데 영감을 받아서 작곡했다, 역시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노르웨이 광시곡도 있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것 같아요. 스펜슨의 노르웨이 랩소디 2번, 올레 크리스티안 루드가 지휘하는 트론타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스펜센의 노르웨이 랩소디 2번이었습니다. 원래 크리스티안 루드가 지휘하는 트론트하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은 또 귀에 익은 곡입니다. 이렇게 좀 생소한 곡도 들었다가 익숙한 곡도 들었다가 냉탕 온탕 이렇게 있듯이 또 그런 재미가 있어야죠. 스탠리 마이어스의 카바티나 준비했거든요. 아쿠아렐레 기타 자중주단의 연주로 들어볼까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미리암 프란디 첼리스트죠. 신보인데요.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첼로를 위한 모음곡 5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1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번호 22, 온드레이 쿠카리지 위하는 체코 챔보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명 음반 오늘 첫 곡은 베드리지 스메타나의 작품입니다. 스메타나 하면은 일단 극음악 먼저 떠오르고요. 관현악곡들 떠오르죠. 피아노 곡하고는 어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실제로 작품도 적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면 보석 같은 곡이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 꿈, 여섯 개의 성격적 소품, 피아노 작품인데요. 모두 여섯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라진 행복, 위로, 보헤미아, 그리고 들녘의 풍경, 이어서 살롱에서, 그리고 성에서, 그리고 보헤미아 농민들의 축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얀 바르토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페드리 스메타나의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성격적 모음곡 꿈, 얀 바르토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예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안토닌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번호 22, 온드레이 쿠카리지 유하는 체코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꼭 자국의 연주자가 연주를 해야 좋은 연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죠. 오늘 감상하신 이 연주도 그렇습니다. 활기차면서도 드보르자크의 어떤 민속적인 그런 부분들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토니 드보르자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번호 22 온드레이 쿠카리지 위하는 체코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에 나오는 왈츠, 안넬렌 레너트의 하프, 빈필 멤버들이 함께합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가운데 나오는 왈츠, 안델렌 레너츠의 하프, 빈필 멤버들이 함께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요일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첼리스트 미리암 프란디의 신보인데요. 우리에게 좀 지명도는 떨어지지만 확실한 그런 실력을 인정받은 그런 훌륭한 첼리스트입니다. 이탈리아 첼리스트 미리암 프란디인데요. 나탈리아 구트만, 안토니오 메네세스한테 공부를 했습니다. 2014년에 쥐리히란 음악제에서 우승한 다음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크 첼로와 현대 첼로 모두를 능숙하게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또 쿠렌치스의 무지카 에테르나에도 참가를 했고, 또 델리안 사중주단의 일원으로 내놓았던 바흐의 푸가의 기법에서는 피아노를 또 연주하기도 해서 다재다능함을 과시를 했습니다. 프란디는 무반주 첼로 녹음을 하기 위해 바흐의 퀘텐 시대에 가까운 1712년산 조반니 그란치노 첼로를 사용하는데, 하지만 과도한 역사주의적 접근 대신에 현대인들의 귀에 익숙한 현대현과 활을 사용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자체는 상당히 탐미적입니다. 이 밀고 당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오너먼트 장식음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바로크 시대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시고 들어보시면 다른 첼리스트들의 이 모음곡과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첼로를 위한 모음곡 5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1 미리암 프란디의 첼로 연주입니다.

금주의 신보 코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5번 세이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1 미리안 프란디의 첼로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전곡 레코딩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요제프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호보켐 번호 18의 4 마크 앙드레 아물랭의 피아노 베르나르 라바디가 주의하는 레 비올롱 디 루아의 연주입니다.

요제파이드의 피아노 협주곡 G장 조 호보켄 번호 18의 4 마크 앙드레 아물랭의 피아노 메르나르 라바디가 지휘하는 레 비올롱 디 루아의 연주였습니다. 명언 중 명방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삶의 한가운데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길과 앞으로 갈 길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는가?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찾아오는 시기에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내 인생의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전환의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그래서 대니엘 레빈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중년에 꼭 거쳐야 할 과정으로 환상 버리기를 꼽았는데요. 여기서 환상 버리기란 허세를 버리고 뭔가인 척하지 않고 자신과 인생에 대한 헛된 기대를 내려놓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년의 위기란 지금까지의 삶이 무너지는 위기가 아니라 인생 전반부와 후반부의 가치를 새롭게 조정하는 과정인 셈인데요. 이제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감지되는 시기가 중년이라면 우린 늘 나이에 상관없이 이 중년의 위기 속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정해져 있겠죠? 허세 버리기, 척하지 않기, 헛된 기대 내려놓기.

6월 13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첫 곡. 프랑스의 현대 작곡가죠. 자크 르보. 이 작곡가의 이름은 좀 낯설지라도 마이웨이 하면 아 하실 겁니다. 이 마이웨이의 원곡이 원래 프랑스 샹송입니다. 꼼무 다비디드. 이 자크 르보의 대표곡이죠. 이 마이웨이를 독일어 버전으로 함께했습니다. 저 이스트 마인 리븐. 그것이 내 인생. 내 인생은 이렇죠.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의 음성으로 토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허세버리기, 척하지 않기, 헛된 기대 내려놓기. 아, 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행복한 인생, 또 바로 이 주말을 위해서 다시 한번 되뇌어 볼까요? 허세버리기, 척하지 않기, 헛된 기대 내려놓기. 17세기 작자 미상의 이탈리아 노래 이어드릴게요. 오, 레자드리 오키벨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눈. 오, 아름답고 고운 눈이여, 내 소중한 눈이여. 하늘에 살아있는 광선처럼 평온하고 맑구나. 아름다운 연인의 눈동자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 조르조 파바레토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아름다운 연인의 눈을 노래한 두 곡의 이탈리아 가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9,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루이지 덴자의 오케 디 파타, 고운 눈이었어요. 오 아름답고 고운 눈이여, 그 신비한 오묘함이여. 그댄 내 젊음에서 평화를 빼앗아갔네. 금발의 아름다운 여인이여, 나 그대에게 젊음을 바쳤는데 그댄 내게 뭘 줄 건가요? 내게?

향만 주면 돼요. 테너 카를로 베르곤치, 존 우스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노래는 작자미상의 작품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눈.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데가 불렀고요. 조르조 파바레토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이 바로크 시대 17세기 영국 작곡가 헨리 퍼셀의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을 바탕으로 한 세미오페라죠. 요정여왕 중에서 원 차밍 나이트 감상하시겠습니다. 밤의 요정이 매력적인 밤의 분위기를 노래하면서 달콤하고 신비로운 꿈의 세계로 안내하는 곡이죠. 매혹적인 밤, 행운이 가득한 백날의 낮보다 더 큰 기쁨을 주네. 빈첸초 카페주토의 알토 음성, 라르페지아타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헨리 퍼셀의 세미오페라 요정여왕 중에서 원 차밍 나잇이었습니다. 빈첸초 카페주토가 불렀고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미국 작곡가 해럴드 알렌의 재즈곡 Let's Fall in Love. 우리 젊을 때 사랑에 빠져보다는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캐나다의 재즈 싱어, 이 허스키한 다이아나 크롤의 매력적인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19세기 독일 작곡가 자쿠모 마이어베어의 오페라 아프리카 여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프리카 원정대의 해군 사관 바스코의 아리아 감상해 보시죠. 오 바하디스 소흐티 딜롱드 오 낙원이여. 원주민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처형당할 위기 속에서도 이 매혹적인 주변 자연에 사로잡혀서 찬양의 이 노래를 부르죠.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로마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자코모 마이어베어의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제가 독일 작곡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오페라는 특히 프랑스에서 크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프랑스어로 오페라를 많이 만들게 되죠. 역시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노라 중에서 일명 그림자의 왈츠, 옹부르 레제르, 경쾌한 그림자, 여주인공 디노라의 아리아 방금 들으셨습니다. 결혼식 당일 사라진 남편, 그 충격으로 정신이 이상해진 채 숲속을 떠돌면서 자신의 그림자를 친구 삼아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 파트리크 프로니에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아프리카 여인 중에서 오 나권이여, 해군사관 바스코의 노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불렀고요.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로마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아프리카 여인이었잖아요. 오페라 제목이. 아프리카 미사음악 이번에 들어보시죠. 10개의 케냐 민속 멜로디 중에서 두 곡 골랐습니다. 미사음악이지만 또 얼마나 그 아프리카의 민속 선율과 리듬이 살아있을까요? 첫 번째 곡, 키리에, 자비를 베푸소서. 여섯 번째 곡, 바무 밤바. 가사를 보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케냐 문가노 국립합창단의 하모니입니다.

아프리카의 매력적이고도 독특한 미사음악이었습니다. 10개의 케냐 민속 멜로디 중에서 방금 들으신 노래 여섯 번째 곡이었어요. 바무 밤바. 먼저는 첫 번째 곡 키리에 함께했습니다. 케냐 문가노 국립합창단이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토마스 알비노니의 세미오페라 아우로라의 탄생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새벽의 여신은 에오스이고 로마 신화에서는 아우로라입니다. 새벽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서도 로마 신화에서도 태양신과 달의 여신의 누이, 그러니까 남매관계이고요. 새벽 하늘의 색 때문에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문학과 미술에서는 새로움과 시작, 청춘을 의미하는 동시에 곧 사라지는 새벽빛으로 인해 덧없음과 무상함의 상징으로도 자주 쓰이죠. 그래서 사랑의 영역에서 새벽의 여신은 늘 새로운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특히 젊은 인간 남자에게 끊임없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유는 새벽의 여신이 전쟁의 신 아레스와 사랑을 나눴기 때문이죠. 원래 전쟁의 신 아레스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신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새벽의 여신이 아레스를 유혹하자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남자를 빼앗은 여신에게 항상 젊은 인간 남자를 사랑하게 하는 저주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신의 수명은 영원하고 인간의 수명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인간과 사랑에 빠진 새벽의 여신은 자신의 사랑을 영원히 지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새벽의 여신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이런 새벽의 여신 이야기를 배경으로 1710년경 작곡가 토마소 알비노니는 합스부르크 황후 엘리자베트 크리스티네의 생일을 위한 세레나타로 새벽의 여신 아우로라의 생일을 기념하는 목가적 축전극을 작곡합니다. 제목이 아우로라의 탄생. 극이 시작되면 님프 다프네, 바람의 신 제피로, 꽃의 여신 플로라, 태양과 음악의 신 아폴론, 강의 신 페네오가 차례로 등장해서 이 생일을 맞은 새벽의 여신에게 다프네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제피로는 축제를 위한 온화한 서풍을, 플로라는 흰 장미와 붉은 장미의 화관을, 페네오는 강물이 넘치거나 재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흐르겠다는 약속을 선물로 바칩니다. 이는 곧 아우로라에 대한 선물을 빌려서 그 생일을 크리스틴의 황후에게 바치는 셈이죠. 마지막에는 새벽의 신 아우로라와 그녀에 비유된 현실의 여왕을 함께 찬양하면서 새 시대의 도래와 왕조의 번영을 기원하는 합창으로 끝나는데요. 여기서 바람의 신 제피로가 부드러운 바람을 보내 아우로라의 뺨을 대신 입맞추게 하겠다는 노래 아우레 안다테 에 빠지아떼, 산들바람아 가서 입맞추어라 입니다.

이탈리아 후기 바로크 시대 1막짜리 세레나타, 이 토마스 알비노니의 아우로라의 탄생에 나오는 바람의 신 제피로의 아리아 감상하셨습니다. 산들바람아 가서 입맞추어라. 메소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솔 가베타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토마스 알비노니의 곡 골랐습니다. 아다지오, 나나 무스꾸리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나나 무스꾸리의 음성으로 함께한 토마스 알비나니의 아다지오, 토요일 노래의 날개비의 끝곡이었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밤하늘 언덕에 풀을 몰고 다니던 염소들, 휘파람을 불며 연애 편지를 쓰던 동네 오라버니들, 병상을 펴고 누워 부채를 붙이던 노친네들, 호박 넣은 수제비 국물이 놓인 화덕,

어디론가 떠나고 있지 않을까요? 윤화중 작곡 피리와 검은고 이중주 유년의 여름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강연근의 피리와 신혜영의 검은고 길석근의 장구장단입니다.

윤화중 작곡 피리와 거문고 이중주 유년의 여름 오늘 첫 곡으로 감상하셨어요. 강연근의 피리와 신혜영의 거문고 길석근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허수경 시인의 달래음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오래전 어느 여름밤 풍경이 그려지는 시였죠. 달래음이라는 이 제목, 왠지 향수나 추억을 뜻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의 여름밤에는 어떤 달래음이 풍겼는지 궁금합니다.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보죠. 그 길에서 만나다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언제나처럼 이 계절에 꼭 한번 가볼 만한 장소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경남 진주시에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2026 진주 정원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월화산 숲속의 진주인데요. 숲속의 진주는 복합 산림 휴양 공간의 이름입니다. 숲과 정원, 휴양과 체험, 문화와 치유가 어우러진 곳이죠. 사실 이 일대는 1995년 대형 산불로 황폐해졌었는데 이곳에 숲을 복원하면서 조성한 공간입니다. 이곳 숲속의 진주가 최근에 지방 정원으로 등록됐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원 박람회가 열리는 겁니다. 이 박람회에서는 작가 정원과 시민 참여 정원, 가족 정원 등이 조성돼서 다양한 정원의 매력을 선보입니다. 이 월화산 숲속의 정원, 그 아름다움을 낮에만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가 진 뒤에는 실크 등 유등이 행사장을 밝힌다고 하는군요. 가을에 열리는 유등축제는 진주의 대표적인 축제죠. 또 진주는 실크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진주 실크는 국내 실크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데요. 실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공간, 진주 실크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등과 실크 등이 축제의 밤을 밝히는 것이죠. 이 시기에는 수국축제도 함께 열린다고 합니다. 월화산 수국수국 페스티벌은 정원 박람회 함께 시작해서 28일까지 이어집니다. 조개가 돌을 품고 고통을 견디면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월화산은 산불로 입은 상처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진주라는 도시가 품은 보석, 숲속의 진주를 찾아서 진주 속의 진주를 찾아서 6월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남 양산시에서는 6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2026 웅상회야제가 열립니다. 웅상회야제는 양산시 웅상지역에서 열리는 지역축제인데요. 회야강을 배경으로 전통 문화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회야강은 천성산에서 발원해 양산과 울산을 거쳐 동해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천성산은 높이가 900m가 넘는 산인데요. 원효대사가 이 산에서 당나라에서 건너온 1,000명의 스님에게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 모두가 성인이 됐다고 해서 천성산이라 불리게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성산 그리고 회야강과 함께 살아온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문화를 선보이고 함께 즐기는 축제가 바로 웅상회야제입니다. 이 축제 기간에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면 양산의 명소들을 두루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버스로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한국궁중꽃박물관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행사 때 쓰이던 꽃, 궁중채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사람 손으로 만드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꽃, 채화. 일제강점기 때 그 맥이 끊어지기도 했지만 문헌을 바탕으로 다시 복원했다고 합니다. 박물관은 한옥으로 지어졌는데요. 그 외향도 아주 멋집니다.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물에서 사시사철 고운 꽃과 전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6월 양산에서 축제와 함께 궁중채화의 전통을 체험하고 천성산의 아름다움까지 만나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부산에서는 광안리 어방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어촌 민속 문화를 주제로 한 축제인데요.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에 경상 좌수영에 설치되었던 곳인데 그래서 수영이라는 지명으로 불려왔죠. 예로부터 어자원의 풍부해서 부산에서는 가장 먼저 어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수영지역에서는 수군과 어민이 협력해서 어업을 권장하고 지도하는 공동작업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를 어방이라고 했습니다. 어방에서 공동으로 고기를 잡을 때는 노래를 부르며 일하도록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좌수영 어방놀이로 이어졌죠. 그 전통을 축제로 승화시켜서 부산 수영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기억하려는 것이 바로 광안리 어방축제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광안리 해변에 경상 좌수영의 전통 어촌마을을 재현하고 좌수영 어방놀이를 선보이기도 했죠. 도시와 바다가 어우러진 광안리지만 여전히 해변 옆에 포구가 있고 그곳에서는 지금도 어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화려한 도시의 해변이라고 여겨졌던 곳에서 오래된 전통과 민속놀이를 만날 수 있는 광안리 어방축제. 이 바다가 단지 보기 좋고 즐기기 좋은 바다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바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일깨워주는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6월이면 더 생동감 넘치는 곳들, 그 지역의 생생한 삶과 역사를 보여주는 축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이준호 작곡 국악 관현악을 위한 축제 가운데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배양현이 지휘하는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최은영 편곡 부산 수용의 풀 베는 소리 들으셨습니다. 최은영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강태웅류 갈금산조 중중모리부터 자진모리 휘모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곡 김춘지 명인의 연주로 함께 하실 텐데요.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김춘지 명인, 강태웅 명인의 후원자였던 아버지 덕분에 강태웅 명인에게 갈금산조를 익혔습니다. 1978년 김죽파, 함동정을과 함께 국가유산 갈금산조 예능보유자가 됐는데요. 지정받은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오늘 연주를 함께 하시죠. 김춘지의 산조갈금 연주입니다.

강태웅유 가야금산조 듣고 왔습니다.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까지 함께 하셨어요. 김춘지의 산조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셨네요. 오늘 부산으로 여행 떠나봤었는데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김춘지 명인의 연주였습니다. 강태웅 명인의 후원자였던 아버지 덕분에 강태웅 명인에게 가야금 산조를 익혔고 1978년 김죽파, 함동정을과 함께 국가유산 가야금 산조 예능 보유자가 됐죠. 그런데 지정받은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신 김춘지 명인의 산조 가야금 연주 오늘 끝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0: 세종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거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거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엎지른 물을 담는 것과 흘러간 세월을 잡는 것. 하지만 영화에선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물은 다시 컵 속으로 돌아가고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가거나 타임슬립으로 시간을 오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엔 쉬웠지만 지금은 어려워진 일도 있습니다. 허물 없이 오가는 일, 느슨한 약속, 여름 저녁 커다란 나무 아래 모여 소박한 식탁을 나누는 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예전만큼 자주 이루어지지는 않는 일들이죠. 오늘은 어떤 토요일일까? 예전에 쉬웠던 일을 지금도 친숙하게 이루는

6월 13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Serenade to Summertime 이었습니다. 여름날의 세레나데였어요. 폴 모리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타로 이와시로의 곡 Wonderful Days 이었습니다. 다치야 야베의 바이올린 연주가 함께한 곡이었죠.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비틀스의 곡이죠. 비틀스 곡 가운데서도 참 예쁜 곡들 가운데 하나죠. Here, There and Everywhere를 포르투갈어를 섞어서 노래합니다. 브라질 가수 리탈리가 노래하는데요. Aqui, Ali, en cualquier lugar 들어보시죠.

세 곡의 노래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디디에 스위스트락. 그가 10대 후반 때 남미 여행을 했는데요. 그때 브라질의 보사노바에 빠져서 보사노바 가수가 됐습니다. 내 안에는 두 나라, 두 문화가 존재한다. 프랑스와 브라질이다 라고 말하는 디디에 스위스트락의 노래.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기타도 연주하며 노래한 알라폴리였습니다. 미치도록, 미친 듯이 라는 곡이었어요. 그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고요.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꼬할리 글래멍이라는 역시 프랑스 가수의 샹송이었는데요. 벤자민 비올레라는 싱어송라이터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이 곡 역시 그의 오빠인 벤자민 비올레가 작사, 작곡해준 곡이었어요. 그림자와 빛, 보통은 빛과 그림자라고 말하는데 순서를 바꿨죠. L'ombre et la lumière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비틀즈의 Here, There and Everywhere를 브라질의 가수 리탈리가 노래했습니다. Aquí, allí, en cualquier lugar. 들으셨어요. 이번에는 Fascination입니다.

정말 많은 연주가 있는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비지어 데어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고요. 네이비 데이비슨의 바이올린과 제프 테일러의 어코디언 연주가 함께하고요. 제프 스타인버그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대한민국 재즈의 대모지요. 박성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긴 투병 생활 끝에 지난 2020년 65세로 세상을 떠났죠. 박성현이 노래한 바람이 부네요 였어요. 이 곡은 재즈 피아니스트 이민건이 작사 작곡하고 그의 2016년 앨범 야누스 그 기억의 현재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혹시 뮤직비디오를 찾아서 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투병 생활 중에 녹음했던 그 장면이 보이는데요. 표정이 밝아서 더 감동적인 노래였습니다. 바람이 부네요 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Nobody Does It Better 였어요. 007 영화 나를 사랑한 스파이 1977년 영화인데요. 그 주제가죠. 마빈 햄리 씨가 작곡하고 뭐 팝의 최고의 작사가죠. 캐롤 베이어 세이거가 작사하고 칼리 사이먼이 불렀던 노래를 오늘은 두츠 틸레망의 하모니카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비지 어데어의 피아노 연주로 Fascination 들으셨어요. 집 스타인버그 오케스트라의 연주, 데이빗 데이비슨의 바이올린과 집 테일러의 아코디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의 전자음악가, 영화음악가 반젤리스의 곡 가운데 프렐루드라는 곡 전해드리죠. Voices라는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로망스 F단조 작품 번호 5를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원곡의 그 중간에 빠른 부분을 빼고 편곡해서 연주한 버전이었어요. 허밍 코러스가 함께한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였고요. 그 전에는 반젤리스의 프렐류드였습니다. 페르난도 소르의 렁쿠라지몽 격려 작품 번호 34 가운데 첫 번째 곡이죠. 칸타빌레 전해드리죠. 존 윌리엄스와 줄리안 브림의 기타 듀오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울리아니, 이탈리아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인 마우로 지울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A장조 작품 번호 30 가운데 오늘 3악장 알라폴라카 알레그레토 전해드렸습니다. 주로 2악장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 3악장이었어요. 나르시소 예페스의 기타, 가르시아 나바로가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기타 듀오 곡이죠. 페르난도 소르의 롱쿠하시몽, 격려 작품 번호 34 가운데 칸타빌레를 줄리안 브린과 존 윌리엄스의 기타 듀오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화음악 시간에는 이탈리아의 영화음악가 브루노 니콜라이의 음악을 모아봤습니다. 1926년생이고요. 91년에 6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55년에 데뷔해서 120여 편의 영화음악을 썼는데요. 에니오 모리코네보다 2살 위이고 데뷔도 5년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더 낮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에니오 모리코네의 작품에 많은 작품을 편곡과 지휘를 했고요. 공동작곡도 여러 작품에서 함께 또 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코네와 음악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곡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이탈리안 웨스턴 링고라는 총잡이가 주인공인 서부극 시리즈 중에 한 편입니다. 에니오 모리코네도 이 시리즈 중에 몇 편을 작곡했어요. 1965년에 링고를 위한 10만 달러라는 영화의 OST에서 링고를 위한 발라드 발라타 베르 링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영화 크리스마스 That Almost Wasn't 라는 영화 OST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로사노 브라찌라는 배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뮤지컬 영화 남태평양 또는 여정이라는 영화에서 그 이탈리아 미남 배우를 기억하실 텐데요. 그의 첫 연출작이에요. 어릴 적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고는 이 다음에 꼭 보답을 하겠다는 편지를 썼던 주인공에게 산타클로스가 나타나고 이제 변호사가 된 그에게

보답을 할 기회가 생기는 이야기였어요. OST에서 라보카토 밤비노, 어린 변호사, 꼬마 변호사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황야의 대추적이라는 영화에서 음악 먼저 들어보시죠. 아메리카나, 미국 여인 2, 그리고 테마 돌로레스, 돌로레스의 테마까지 두 곡입니다.

이탈리아의 영화 음악가 브루노 니콜라이의 작품 가운데 황야의 대추적, 꼬리 워머 꼬리, 영어 제목은 Run Man Run, 1968년 영화 OST에서 아메리카나, 아메리카 여인 2번, 그리고 돌로레스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300만 달러의 금화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코미디가 가미된 이탈리안 웨스턴 영화였습니다. 이번에도 영화음악인데요. 영국의 영화음악가 리차드 아딘셀이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이죠. 바르샤바 콘체르토, 바르샤바 협주곡입니다. 1941년 영화 Dangerous Moonlight, 위험한 달빛이라는 영화를 위해서 쓴 대곡이죠. 이 곡 오늘은 크리스티나 오르티스의 피아노, 모시아 아츠몬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리처드 아딘셀의 바르샤바 협주곡, 크리스티나 오르티스의 피아노, 모셰 아츠몬이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아타우알파 육방기의 노래 많이 기억하시는 기타라 디 멜로뚜, 기타여 내게 말해다오를 아르헨티나의 다른 포크 가수 호르헤 카프루네의 목소리로 전해드리죠. 세상을 향해 묻고 싶네. 다른 건 다 변해도 우린 변하지 않았다고 믿어도 되겠냐고. 기타여 내게 말해다오,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크리스 스피리스의 메디테라네오, 지중해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로스 판초스, 트리오 로스 판초스 또는 로스 판초스라고 활동을 했죠. 아, 지금까지도 멤버 교체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죠. 로스 판초스의 로두도였어요. 난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고요. 그 전에는 아따우알파 육방기의 곡 기타라 디멜로뚜, 기타여 내게 말해다오를 아르헨티나의 포크 가수 호르헤 카프루네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스의 가수죠. 대표 가수라고 할 수 있죠. 요르고스 달라라스가 노래하는 룰루디, 꽃입니다.

카보베르데계 포르투갈 가수인데요. 카르멘 수자의 노래였습니다. 트리스테자 디 비다, 삶의 슬픔, 인생의 슬픔이라는 노래였고요. 그 전에는 그리스를 대표한 가수 요르고스 달라라스의 플라워, 룰루디, 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연주인데요. A Different Mozart, 모차르트의 곡들을 크로스오버 연주로 담은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바이올린을 위한 아다지오 2장조 괴헬 261을 편곡해서 연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두 곡의 모차르트의 크로스오버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의 2악장 아다지오에 가사를 붙여 노래했죠. 원래 비키 브라운의 목소리로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이라는 노래가 원곡이었는데요. 다나 비너가 이 곡을 또 영어로 불렀고 오늘은 독일어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Die Kraft der Liebe, 사랑의 힘이라는 곡이었어요. 오직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여정을 떠나요 라고 노래했고요. 그 전에는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연주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을 위한 아다지오 2장조 쾌헬 261의 편곡과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박종훈의 곡입니다. Love at Last 들어보시죠.

Love at last. 마침내 사랑. 이렇게 하면 될까요? 박정원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5일 프랑스 파리 필하모니에서 펼쳐진 파리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김봄 소리가 연주하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옥산나 리니브가 지휘하는 드보르자기의 교향곡 8번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파리 오케스트라의 지난 2월 음악회에는 우리나라의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출연해서 더욱 반가운 공연입니다. 김봄소리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하게 되고요. 공연 지휘는 요즘 주목받고 있는 여성 지휘자 옥산나 리니브가 맡았습니다. 먼저 이번 음악회는 이 시대의 현대 음악가들의 곡들로 시작합니다. 조앤 타워 그리고 에드와르트 레자치의 곡이 공연 전반부에 연주되는데요. 먼저 미국 작곡가 조앤 타워의 특별한 여성을 위한 팡파르 중에 제4부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모험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여성들에게 바쳐진 곡이라고 하는데요. 여성 지휘자와 연주자, 예술가들의 존재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옥산나 리니브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조앤 타워의 특별한 여성을 위한 팡파르 제4부 들으시겠습니다.

미국 작곡가 조앤 타워의 특별한 여성을 위한 팡파르 제4부를 들으셨습니다. 옥산나 리니뷰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 파리 필하모니에서 열린 파리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이어지는 곡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작곡가 에두아르트 레자치의 곡입니다. 에두아르트 레자치는 또 지난 1998년부터 만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이기도 한데 또 작곡가로서도 뛰어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의 경험이 반영된 오케스트라 음색에 대한 깊은 이해가 그의 작품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레자치의 관현악곡 왕자의 비전들이 초연됩니다. 자, 그럼 에두아르트 레자치의 왕자의 비전들을 옥산나 리니브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들으신 곡은 우크라이나의 작곡가 에드와르트 레자치의 왕자의 비전들이었습니다. 이 곡은 오늘 듣고 계신 지난 2월 25일 파리 공연에서 초연된 작품인데요. 연주에는 옥산나 리니브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 와케 두 곡의 현대 음악 작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곡으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김봄 소리의 바이올린 연주로 이어집니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연주자에게는 상당한 스태미나와 그리고 기교가 요구되는 쉽지 않은 곡인데요. 이 협주곡이 처음 작곡됐을 때도 기교적으로 지나치게 어렵다라는 지적이 많아서 시벨리우스는 악보를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주로 개정판이 연주되는데 개정판 초연은 1905년 10월 19일에 베를린에서 칼 할리르의 바이올린 연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협주곡 1악장 도입부는 참 신비롭고 아름다운데요. 작곡가 자신도 아주 흡족해하면서 놀라운 도입 아이디어라고 말하기도 했죠. 자, 그럼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 번호 47,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아다지오 디 몰토, 3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들으시겠습니다. 김봄 소리의 바이올린 연주, 옥사나 리니브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 번호 47 전 3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의 김봄 소리 그리고 옥산나 리니브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2월 25일 파리 필하모니에서 열린 파리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봄 소리 전보다 한층 강렬한 톤과 표현력을 발휘해서 좀 어려운 곡으로 유명한 시벨리우스의 협주곡을 아주 훌륭하게 연주해냈습니다. 김봄 소리는 그동안 뮌헨 아이르데 국제 콩쿨, 비냐프스키 국제 콩쿨 등의 수많은 국제 콩쿨에서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도이치 그라마폰 전속 아티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요즘 전 세계 클래식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독주자 중 한 명이죠. 김봄 소리는 특히 폴란드 작곡가의 곡들을 또 즐겨 연주하고 있는데 이번 파리 공연에서도 앙콜로 폴란드 작곡가 그라지나 마체비치의 곡을 선보입니다. 특히 그 김봄 소리는 마체비치의 곡을 국제 무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연주자로 통하고 있는데요. 음반을 통해서도 마체비치의 곡을 녹음을 해서 널리 알리기도 했죠. 자, 그럼 김봄 소리의 바이올린 연주로 그라지나 마체비치의 폴란드 카프리스를 들으시겠습니다.

그라지나 바체비치의 폴란드 카프리스를 김봄소리의 바이올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5일 파리 필하모니에서 열린 파리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지휘를 맡은 옥사나 리니브는 지난 2021년에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지휘봉을 잡은 최초의 여성 지휘자로 큰 주목을 받았죠. 지난 2013년부터 17년까지는 바이에른 슈타츠 오퍼에서 키릴 페트렌코의 보조 지휘자로 일을 했고요. 2017년부터 2020년 시즌까지는 오스트리아 그라츠 오퍼에서 수석 지휘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로냐 테아트로 꼬무날레 음악감독으로도 활동했는데 이번 파리 공연에서 후반부에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을 지휘합니다. 1889년에 작곡된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은 자유로운 형식 속에 체코 민속음악의 색채를 가미한 특별한 교향곡인데요. 1890년에 그 프라하에서 드보르작의 지휘로 초연된 이후로 정말 여러 차례 연주되고 인기를 모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연 이후에 런던에서도 연주가 됐고 또 비인에서 연주가 됐는데 그 당시 그 빈필의 지휘자 한스 리히터도 이 드보르작의 교향곡에 크게 감동하고 감탄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모두 4악장 구성인데요. 1악장은 알레그로 콘브리오,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몰토 비바체, 4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옥사나 리니브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안토닌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번호 88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취의장조 작품 번호 88 전 4악장을 옥사나 리니브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난 2월 25일 파리 필하모니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공연에 출연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봄 소리의 음반 중에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가운데 1악장 녹턴 모데라토 들으시겠습니다. 김봄 소리의 바이올린 연주 야체 카스푸치에게 지휘한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번호 77 가운데 1악장 녹턴 모데라토 들으셨습니다. 김봄소리의 바이올린 연주, 야체 카스푸치기 지휘한 마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윤규였습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 잡지에서 현역 화가와 함께 그의 어린 시절 집을 찾았다. 화가는 거의 20여 년 만에 그 집을 다시 찾았다. 당시로선 동네에서 드문 2층 집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떠난 후에 한 번도 찾지 않았었다. 옛집은 그새 너무나 낡고 허름했다. 주위의 건물들과 아파트에 둘러싸여 잘 보이지도 않았다. 좋아하지 않았던 집이었지만 마음이 쓸쓸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집 옆에 너른 공원 저 멀리로 누군가가 트럼펫을 부는 게 눈에 들어왔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인가? 믿을 수가 없었다. 집이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같았다.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날 돌아와 화가는 새 캔버스에 옛집과 트럼펫을 그렸다.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 옛집 가는 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음악, 조성우의 음악이었죠. 트럼펫으로도 연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 곡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최민식, 영화배우 최민식의 트럼펫 연주였습니다. 토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어느덧 6월 중순입니다. 6월이 지나면 1년의 절반이 지나는 거죠. 6월 중순의 주말 저녁,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올 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잘 이루고 계신가요? 오늘 온음데이로 함께 하겠습니다. 온전히 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참 들을수록 이 온음데이라는 장명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명해 주신 청취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편안하게 2시간 동안 음악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발디의 두 대의 트럼펫을 위한 협주곡 C장조, 리용번호 537,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 전악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존 빌브라함과 필립 존스의 트럼펫 연주,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입니다.

비발디의 두 대의 트럼펫을 위한 협주곡 C장추오 리용번호 537 전악장이었습니다. 존 리브레엄과 필립 존스의 트럼펫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였습니다. 이어서 리아르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 중에서 임 아벤툴로트 저녁 노을 속에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제시니 우먼의 음성 크루트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 히케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입니다.

리하르 슈트라우스의 임 아벤틀로트, 저녁 노을 속에 소프라노 제시 노먼의 음성,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1200번 사용하시는 분, 몇 주 전에 퇴근하고 대학원 갔다 오는 길에 너무 힘이 들어서 눈물이 날 뻔한

우연히 상엽님의 오프닝을 듣고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선곡이 낯설지가 않아 찾아보니 예전에 새음의 PD님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선곡의 황태자, 저희 안종호 PD입니다. 좋은 선곡과 편안한 진행 덕분에 매일 찾아드리려고 노력한답니다. 늦었지만 상엽님의 방송 8주년 진심으로 다해 축하드리고요. 신청곡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8주년에 못 오시면 뭐 또 저희 9주년도 있고 뭐 10주년에도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큰 문제만 없으면. 아무튼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흐의 쥐선상의 아리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테판 하우저의 첼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바흐의 쥐선상의 아리아를 모티프로 만든 음악 A White Shade of Pale, 프로코할럼의 음악이었죠. 이 곡을 덴마크의 기타리스트 코 노어가 편곡하고 또 현악 앙상블과 함께 연주한 버전, 그리고 전해 들으신 음악이 원곡이었습니다. 1200번께 보내드린 음악, 바흐의 쥐선상의 아리아, 스테판 하우저의 첼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드보르작의 음악 두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드보르작의 전설 작품 59 중에서 여섯 번째 곡, 알레그로 콘 모토 보내드립니다. 찰스 맥케라스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드보르작의 슬라브 춤곡 2단추 작품 72의 2. 카티아 라베크와 마리아 라베크 자매 피아노 듀오였습니다. 그리고 전해드리신 곡 전설 작품 59의 여섯 번째 곡 알레그로 콘 모토 찰스 메케라스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화가 존 슬론의 그림 옥상 위의 태양과 바람 함께합니다. 그림은 선곡표에서 확인해 보시죠.

존슬로는 미국의 잿더리파 화가의 한 명입니다. 잿더리파는 다소 폭력조직스러운 이름처럼 들리지만 20세기 초에 미국에 등장한 미술 유파입니다. 그들은 당시 유럽을 휩쓸던 입체파며 추상미술에 반발했습니다. 대신 뉴욕의 뒷골목 풍경이며 서민들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런 그림에 대해서 한 평론가는 그들의 그림은 잿더리에나 버려질 그림이다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겐 잿더리파란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그들의 그림에 길거리나 집안에 잿더리가 워낙 많이 등장해서 잿더리파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경멸이 담긴 이름이었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잿더리파는 미국의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강력한 유파가 됐습니다.

존슬론 역시 재떨이파 화가다웠습니다. 그도 아름다운 풍경이나 추상적인 소재 대신 뉴욕의 허름한 뒷골목 풍경이며 식당과 술집, 미용실 사람들을 지극히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특히 그는 뉴욕 서민 동네의 옥상 풍경을 많이 그렸습니다. 정확히는 옥상에서 빨래를 널거나 머리를 말리는 여성들의 일상을 그렸죠. 그런 옥상에 대해서 이지안 도슨트는 말합니다. 20세기 초 많은 뉴욕 이민자들에게 옥상은 매우 비좁고 비위생적인 생활공간에서 찾은 오아시스였다고 하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의 공간이지만 찰나의 주말을 누릴 수 있는 여유와 회복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존슬론의 옥상 그림 속 여인들은 서민적이면서도 여유로워 보입니다. 옥상 빨랫줄에 널고 있는 빨래의 양이 세탁기도 없던 시절의 고단함을 짐작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론 눈부신 정갈함과 상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옥상 위에 태양과 바람이란 제목 그대로 옥상이 허름한 서민주택의 꼭대기가 아니라 맨발로 햇빛과 바람을 한껏 누릴 수 있는 눈부신 정원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비틀즈 조지 해리슨의 곡 Here Comes the Sun, 오프라 하노이의 첼로, 옥스포드 현악 4중지단의 연주였고요. 옥상 위의 태양과 바람, 존 슬론의 그림, 예술 속의 클래식에서 만나봤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모차르트의 플루트과 관현악을 위한 론도 디장초, 쾌열번호 184, 장피에르 랑파르의 플루트,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1막 올랭피아의 아리아, 작은 새들은 나무 그늘에 앉아였습니다.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의 음성,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리옹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음악 듣겠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1번 C장조 작품 15 중에서 2악장 라르고입니다. 크리스티안 차리스의 피아노, 한스 퐁크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C장조 작품 15 중에서 2악장 라르고, 크리스티안 자리스의 피아노, 한스 폰크가 주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였습니다. 이어서 페버의 안단테와 헝가리 풍의 론도 작품 35, 로렌스 퍼킨스의 바순, 더글러스 보이드가 주의하는 맨체스터 카메라타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버의 안단테와 헝가리 풍의론도 작품 35, 로렌스 퍼킨스의 바순, 더글러스 보이드가 지휘하는 맨체스터 카메라타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19세기 벨기에의 하피스트 겸 작곡가입니다. 펠릭스 고드프로와의 음악, 베니스의 축제 이어드립니다. 그자비에드 메스트르의 하프입니다.

스테소리토 작은 보물이었습니다. 일본의 여성 작곡가 겸 아르파 연주자 미카 아게마스의 연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으신 곡은 펠릭스 고드프루와의 베니스의 축제였습니다. 그자비에 드 메스트르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마우리치오 폴리니가 연주하는 쇼팽입니다. 녹턴 비플랫 단조 작품 9의 1 함께 하시죠.

Morning Has Broken이었습니다. 아트 가펑클과 다이애나 크롤의 노래였고요. 아일랜드 음악 그룹 The Chieftains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음악입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중에서 Playing Love, 쥐안니 오디의 소프라노 색소폰, 치치 산투치의 트럼본입니다.

그루바바 출신의 리더 겸 작곡가 베니 안디쇼의 피아노 연주로 Thank you for the music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토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마치겠습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토요일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의 황도코입니다. 오늘 재즈수첩 첫 곡은요, 색소폰 연주자 제임스 무디의 연주입니다. 디지겔레스피의 곡 그루빙하입니다.

0: James Moody, both of them 70 years old. And now Grover Washington, ladies and gentlemen, Grover Washington and James Moody.
1: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제임스 무디의 연주였습니다. 1995년 그의 7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기념 공연이었죠. 앨범 무디스 파티 가운데서 그루빙 하이, 디지 길레스피의 곡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내한 연주회를 가졌던 아르투로 산도발의 트럼펫 연주였고요. 제임스 무디의 알토 색소폰, 멀그루 밀러의 피아노, 토드 쿨먼의 베이스, 그리고 테리 린 캐링턴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미국의 색소폰 연주자 아치 셰프는 1963년 뉴욕의 연주자들과 함께 유럽 무대를 방문하게 됩니다. 코넷의 돈 체리, 그리고 베이스의 돈 무어, 그리고 드럼 연주의 제이스 모지스, 여기에 덴마크의 또 색소폰 연주자죠. 존 치카이까지 함께해서 또 뉴욕 컨템포러리 5라는 이름의 밴드로 당시 뉴욕의 아방가르드 재즈를 전해주었는데요. 당시 아치셰프의 연주 듣겠습니다. 오넷 콜먼의 곡 이모션스입니다.

아치셰베의 연주였습니다. 오넷 콜먼의 곡 이모션스였습니다. 코넷의 돈 체리, 그리고 알토 색소폰의 존 치카이, 테너 색소폰의 아치셰베, 베이스의 돈 무어, 그리고 드럼 연주의 제이시 모지스였습니다. 방금 전에 1960년대 유럽에서 활동했던 아치셰베의 연주를 전해드렸는데요. 1950년대 역시 유럽에서 활동했던 미국 연주자 세미 프라이스의 연주를 다음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1957년 프랑스에서의 녹음입니다. 테너 색소폰 연주자 럭키 톰슨이 함께한 How Long Blues입니다.

1957년 세미 프라이스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How Long Blues 들으셨습니다. 테너 색소폰의 럭키 톰슨 그리고 보컬과 피아노 연주의 세미 프라이스, 기타 연주에는 장 피에르 상송이었고요. 베이스의 피에르 미셸로, 드럼 연주의 제라르 포쇼네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재즈수첩은 매주 두 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0시 그리고 월요일 0시에 한 시간 동안 재즈를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두 명의 트럼펫 연주자 존 맥닐과 그리고 톰 헤럴의 연주입니다. Look to the Sky입니다.

0: 존 맥닐과 그리고 톰 헤럴의 연주였습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곡 Look to the Sky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왼쪽 채널에서 존 맥닐의 프루겔 호른 그리고 오른쪽 채널에서 톰 헤럴의 프루겔 호른 연주를 들으셨고요. 피아노에는 케니 베런, 베이스의 버스터 윌리엄스, 드럼 연주의 빌리 하트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추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명 오르간 연주자 또 소울 재즈의 기수였던 잭 맥더프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앨범 한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앨범은요, 잭 맥더프의 1963년 앨범 라이브입니다. 먼저 이 앨범 가운데서 한 곡 보내드립니다. 잭 맥더프의 가장 유명한 곡이죠. Rock Candy, 잭 맥더프 쿼텟의 연주입니다.
1: 네. The front room is proud to present America's most exciting jazz organist, Brother Jack McDuff.

0: Well, thank you very much, ladies and gentlemen. That was a little ditty we call Rock Candy. We hope you dug it.
1: 잭 맥더프의 연주였습니다. 그의 대표곡 Rock Candy 들으셨습니다. 테너 색소폰 연주의 레드 할로웨이, 그리고 오르간의 잭 맥더프, 기타 연주에는 조지 벤슨이었고요. 드럼 연주의 조 듀크스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잭 맥더프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1963년 역시 그가 속해 있었던 프레스티지 레코드에서 녹음이 된 앨범 라이브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1963년에 이 잭 맥더프는 자신의 그 이력에서 아주 전환점이 되는 최고의 밴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원래 그 잭 맥더프 밴드에는 해럴드 윅이라고 하는 또 뛰어난 색소폰 연주자가 있었는데요. 잭 맥더프는 여기에 한 명을 더 발굴해서 두 사람을 교대로 이렇게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1963년에 발탁했던 레드 홀로웨이가 근데요. 레드 홀로웨이는 이때부터 잭 맥더프의 이 라이브 앨범을 시작으로 함께 녹음을 남기면서 역시 그와 함께 그 소울 재즈의 그 대표적인 연주자로 색소포니스트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블루스에서부터 이 재즈까지 아주 폭넓은 그런 음악을 들려주었던 이 레드 홀로웨이인데요. 그러한 점이 잭 맥더프의 음악성과 아주 잘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의 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기타리스트 바로 조지 벤슨입니다. 조지 벤슨은 당시 이 잭 맥더프 밴드에 합류했을 때가 나이가 19살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젊은 연주자였는데요. 이미 탁월한 그 기타 솜씨를 갖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웨스 몽고메리의 뒤를 잇는 그런 아주 독특한 또 탁월한 기교의 그 연주로 잭 맥더프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조지 벤슨 역시 훗날 이 활동하면서 리듬앤 블루스의 영향을 강하게 보여주게 되고요. 또 보컬리스트로서의 면모까지 갖추게 되는데요. 잭 맥더프 밴드에서의 그 연주를 통해서 자신의 음악적인 어떤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 듀크스는 그 이전부터 잭 맥더프와 함께 해왔던 드러머인데요. 여전히 이 잭 맥더프와 함께 1963년 당시에도 함께 연주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앨범 라이브는요. 뉴저지주 뉴욕에 있었던 프론트룸에서의 녹음을 담고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잭 맥더프는 그 4개월 뒤인 10월 달에는 또 연이어서 샌프란시스코의 재즈 워크숍에서의 실황 녹음을 또 갖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색소포니스트가 해롤드 윅으로 또 교체가 되어서 녹음을 했고요. 두 장의 그 LP는 한 장의 CD로 엮여져서

다시 한번 또 재발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1963년 6월 프론트룸에서의 녹음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또 거시인의 곡이죠. 포기어베스에 등장하는 곡 It Ain't Necessary So 잭 맥더프 쿼텟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Thank you. You know, this Latin music is quite the thing now. Everybody's playing it and getting hits too. But you know, I just can't get the feel of some of these melodies. You know, they call me Brother Jack for a reason. That's right, I'm real Mac Duff's boy. And once you get that church in you, it's kind of hard to backslide all the way. But anyway, here's our version of the Sanctified Samba.
1: Jack McDuff의 연주였습니다. 조지 거신의 곡 It Ain't Necessary So 들으셨습니다. 레드 홀로웨이의 테너 색소폰, 잭 맥더프의 오르간, 그리고 조지 벤슨의 기타 연주였고요. 드럼에는 조 듀크스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에 잭 맥더프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1963년 프레스티지 레코드에서 녹음을 한 프론트룸 클럽에서의 실황 연주였습니다. 라이브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탄생 100주년의 잭 맥더프의 음악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 오늘 순서의 마지막 곡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테너색소폰 연주의 거장 소니 롤린즈의 음악을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1957년 앨범 뉴욕스 타임 가운데서 한 곡을 골랐습니다. 이 앨범 가운데서 스탠다드 넘버 The Sorry with the Fringe on Top은요, 명드러머 필리 조 존스와의 이중주를 담고 있는데요.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니 롤린즈가 연주한 The Sorry with the Fringe on Top입니다.

정말 언제 들어도 개성 넘치는 소니 롤린즈의 연주였습니다. The Surly with the Fringe on Top, 드러머 필리 조 존스가 함께했던 소니 롤린즈의 이중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수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수첩은 내일 밤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엎지른 물을 담는 것과 흘러간 세월을 잡는 것. 하지만 영화에선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물은 다시 컵 속으로 돌아가고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가거나 타임슬립으로 시간을 오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엔 쉬웠지만 지금은 어려워진 일도 있습니다. 허물 없이 오가는 일, 느슨한 약속, 여름 저녁 커다란 나무 아래 모여 소박한 식탁을 나누는 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예전만큼 자주 이루어지지는 않는 일들이죠. 오늘은 어떤 토요일일까? 예전에 쉬웠던 일을 지금도 친숙하게 이루는 그런 토요일이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어봅니다. 여름, 토요일, 저녁, 기분 좋은 말들이 다 모여있는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Serenade to Summertime 이었습니다. 여름날의 세레나데였어요. 폴 모리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타로 이와시로의 곡 Wonderful Days 이었습니다. 다치야 야베의 바이올린 연주가 함께한 곡이었죠.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비틀스의 곡이죠. 비틀스 곡 가운데서도 참 예쁜 곡들 가운데 하나죠. Here, There and Everywhere를 포르투갈어를 섞어서 노래합니다. 브라질 가수 리탈리가 노래하는데요. Aqui, Ali, en cualquier lugar 들어보시죠.

세 곡의 노래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디디에 스위스트락. 그가 10대 후반 때 남미 여행을 했는데요. 그때 브라질의 보사노바에 빠져서 보사노바 가수가 됐습니다. 내 안에는 두 나라, 두 문화가 존재한다. 프랑스와 브라질이다 라고 말하는 디디에 스위스트락의 노래.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기타도 연주하며 노래한 알라 폴리였습니다. 미치도록 미친 듯이 라는 곡이었어요. 그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고요.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꼬갈리 글래멍이라는 역시 프랑스 가수의 샹송이었는데요. 벤자민 비올레라는 싱어송라이터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이 곡 역시 그의 오빠인 벤자민 비올레가 작사 작곡해준 곡이었어요. 그림자와 빛, 보통은 빛과 그림자라고 말하는데 순서를 바꿨죠. 롱브 엘라 루미에르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비틀즈의 Here, There and Everywhere를 브라질의 가수 리탈리가 노래했습니다. 아키 알리 앤 퀄케르 루가 들으셨어요. 이번에는 Fascination입니다. 정말 많은 연주가 있는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비지 어데어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고요. 데이빗 데이비슨의 바이올린과 제프 테일러의 어코디언 연주가 함께하고요. 제프 스타인버그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대한민국 재즈의 대모지요. 박성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긴 투병 생활 끝에 지난 2020년 65세로 세상을 떠났죠. 박성현이 노래한 바람이 부네요 였어요. 이 곡은 재즈 피아니스트 이민건이 작사 작곡하고 그의 2016년 앨범 야누스 그 기억의 현재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혹시 뮤직비디오를 찾아서 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투병 생활 중에 녹음했던 그 장면이 보이는데요. 표정이 밝아서 더 감동적인 노래였습니다. 바람이 부네요 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Nobody Does It Better 였어요. 007 영화 나를 사랑한 스파이 1977년 영화인데요. 그 주제가죠. 마빈 햄리 씨가 작곡하고 뭐 팝의 최고의 작사가죠. 캐롤 베이어 세이거가 작사하고 칼리 사이먼이 불렀던 노래를 오늘은 두츠 틸레망의 하모니카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비지 어데어의 피아노 연주로 Fascination 들으셨어요. 집 스타인버그 오케스트라의 연주, 데이비드 데이비슨의 바이올린과 제프 테일러의 아코디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의 전자음악가, 영화음악가 반젤리스의 곡 가운데 프렐루드라는 곡 전해드리죠. Voices라는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로망스 F단조 작품 번호 5를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원곡의 그 중간에 빠른 부분을 빼고 편곡해서 연주한 버전이었어요. 허밍 코러스가 함께한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였고요. 그 전에는 반젤리스의 프렐류드였습니다. 페르난도 소르의 렁쿠라지몽 격려 작품 번호 34 가운데 첫 번째 곡이죠. 칸타빌레 전해드리죠. 존 윌리엄스와 줄리안 브림의 기타 듀오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줄리아니, 이탈리아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인 마우로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A장조 작품번호 30 가운데 오늘 3악장 알라폴라카 알레그레토 전해드렸습니다. 주로 2악장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 3악장이었어요. 나르시소 예페스의 기타, 가르시아 나바로가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기타 듀오 곡이죠. 페르난도 소르의 롱쿠하시몽, 격려 작품번호 34 가운데 칸타빌레를 줄리안 브린과 존 윌리엄스의 기타 듀오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화음악 시간에는 이탈리아의 영화음악가 브루노 니콜라이의 음악을 모아봤습니다. 1926년생이고요. 91년에 6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55년에 데뷔해서 120여 편의 영화음악을 썼는데요. 에니오 모리코네보다 두 살 위이고 데뷔도 5년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더 낮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에니오 모리코네의 작품에 많은 작품을 편곡과 지휘를 했고요. 공동작곡도 여러 작품에서 함께 또 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코네와 음악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곡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이탈리안 웨스턴 링고라는 총잡이가 주인공인 서부극 시리즈 중에 한 편입니다. 에니오 모리코네도 이 시리즈 중에 몇 편을 작곡했어요. 1965년에 링고를 위한 10만 달러라는 영화의 OST에서 링고를 위한 발라드, 발라타 페르 링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영화 크리스마스 That Almost Wasn't 라는 영화 OST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로사노 브라치라는 배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뮤지컬 영화 남태평양 또는 여정이라는 영화에서 그 이탈리아 미남 배우를 기억하실 텐데요. 그의 첫 연출작이에요. 어릴 적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고는 이 다음에 꼭 보

답을 하겠다는 편지를 썼던 주인공에게 산타클로스가 나타나고 이제 변호사가 된 그에게 보답을 할 기회가 생기는 이야기였어요. OST에서 라보카토 밤비노, 어린 변호사, 꼬마 변호사라는 곡

이탈리아의 영화 음악가 브루노 니콜라이의 작품 가운데 황야의 대추적, 꼬리 워머 꼬리, 영화 제목은 Run Man Run, 1968년 영화 OST에서 아메리카나, 아메리카 여인 2번, 그리고 돌로레스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300만 달러의 금화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코미디가 가미된 이탈리안 웨스턴 영화였습니다. 이번에도 영화음악인데요. 영국의 영화음악가 리차드 아딘셀이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이죠. 바르샤바 콘체르토.

와르샤바 협주곡입니다. 1941년 영화 Dangerous Moonlight, 위험한 달빛이라는 영화를 위해서 쓴 대곡이죠. 이 곡 오늘은 크리스티나 오르티스의 피아노, 모시아 아츠몬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리처드 아딘셀의 바르샤바 협주곡, 크리스티나 오르티스의 피아노, 모셰 아츠몬이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자연에게 말해다 오를 아르헨티나의 다른 포크 가수 호르헤 카프루네의 목소리로 전해드리죠. 세상을 향해 묻고 싶네. 다른 건 다 변해도 우린 변하지 않았다고 믿어도 되겠냐고. 기타여 내게 말해다오.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크리스 스피리스의 메디테라네오, 지중해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로스 판초스, 트리오 로스 판초스 또는 로스 판초스라고 활동을 했죠. 아, 지금까지도 멤버 교체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죠. 로스 판초스의 로두도였어요. 난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고요. 그 전에는 아따우알파 육방기의 곡 기타라 디멜로뚜, 기타여 내게 말해다오를 아르헨티나의 포크 가수 호르헤 카프루네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스의 가수죠. 대표 가수라고 할 수 있죠. 요르고스 달라라스가 노래하는 룰루디, 꽃입니다.

카보베르데계 포르투갈 가수인데요. 카르멘 수자의 노래였습니다. 트리스테사 디 비다, 삶의 슬픔, 인생의 슬픔이라는 노래였고요. 그 전에는 그리스를 대표한 가수 요르고스 달라라스의 플라워, 룰루디, 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연주인데요. A Different Mozart, 모차르트의 곡들을 크로스오버 연주로 담은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바이올린을 위한 아다지오 2장조 괴헬 261을 편곡해서 연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두 곡의 모차르트의 크로스오버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의 2악장 아다지오에 가사를 붙여 노래했죠. 원래 비키 브라운의 목소리로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이라는 노래가 원곡이었는데요. 다나 비너가 이 곡을 또 영어로 불렀고 오늘은 독일어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Die Kraft der Liebe, 사랑의 힘이라는 곡이었어요. 오직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여정을 떠나요 라고 노래했고요. 그 전에는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연주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을 위한 아다지오 2장조 괴헬 261의 편곡과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박종훈의 곡입니다. Love at Last 들어보시죠.

Love at last. 마침내 사랑. 이렇게 하면 될까요? 박정원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미리암 프란디 첼리스트죠. 신보인데요.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첼로를 위한 모음곡 5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1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안토닌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번호 22, 온드레이 쿠카리지 위하는 체코 챔보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명 음반 오늘 첫 곡은 베드리지 스메타나의 작품입니다. 스메타나 하면은 일단 극 음악 먼저 떠오르고요. 관현악곡들 떠오르죠. 피아노 곡하고는 어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실제로 작품도 적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면 보석 같은 곡이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 꿈, 여섯 개의 성격적 소품, 피아노 작품인데요. 모두 여섯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라진 행복, 위로, 보헤미아, 그리고 들녘의 풍경, 이어서 살롱에서, 그리고 성에서, 그리고 보헤미아 농민들의 축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얀 바르토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드리 스메타나의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성격적 모음곡 꿈, 얀 바르토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예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안토닌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쇼 작품번호 22, 온드레이 쿠카리지 요한은 체코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꼭 자국의 연주자가 연주를 해야 좋은 연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죠. 오늘 감상하신 이 연주도 그렇습니다. 활기차면서도 드보르자크의 어떤 민속적인 그런 부분들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토니 드보르자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번호 22 온드레이 쿠카리지 위하는 체코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요일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첼리스트 미리암 프란디의 신보인데요. 우리에게 좀 지명도는 떨어지지만 확실한 그런 실력을 인정받은 그런 훌륭한 첼리스트입니다. 이탈리아 첼리스트 미리암 프란디인데요. 나탈리아 구트만, 안토니오 메네세스한테 공부를 했습니다. 2014년에 쥐리히란 음악제에서 우승한 다음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크 첼로와 현대 첼로 모두를 능숙하게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또 쿠렌치스의 무지카에 테르나에도 참가를 했고 또 델리안 사중주단의 일원으로 내놓았던 바흐의 푸가의 기법에서는 피아노를 또 연주하기도 해서 다재다능함을 과시를 했습니다. 프란디는 무반주 첼로 녹음을 하기 위해 바흐의 퀘텐 시대에 가까운 1712년산 조반니 그란치노 첼로를 사용하는데 하지만 과도한 역사주의적 접근 대신에 현대인들의 귀에 익숙한 현대현과 활을 사용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자체는 상당히 탐미적입니다. 이 밀고 당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오너먼트 장식음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바로크 시대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시고 들어보시면 다른 첼리스트들의 이 모음곡과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첼로를 위한 모음곡 5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1 미리암 프란디의 첼로 연주입니다.

금주의 신보 코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5번 세이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1 미리안 프란디의 첼로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전곡 레코딩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요제프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호보켄 번호 18-4 마크 앙드레 아물랭의 피아노 베르나르 라바디가 주의하는 레 비올롱 디 루아의 연주입니다.

요제파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G장 조 호보켄 번호 18의 4 마크 앙드레 아물랭의 피아노 메르나르 라바디가 지휘하는 레 비올롱 디 루아의 연주였습니다. 명언지 명방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딱딱한 커피 원두가 한 잔의 향긋한 커피가 되려면 섭씨 200도가 넘는 불길 속에서 잘게 부서지고 볶아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죠. 부딪히고 넘어지는 시간 속에 저마다 향기롭게 익어갑니다. 가끔 버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면 나를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줄 과정이라 믿어봐도 좋을 거예요. 오늘도 국악의 향기와 함께 더욱 향기로운 하루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학선이 작곡한 모닝커피, 임영훈의 소금연주입니다.

박경훈이 작곡한 소리의 향기 놀이터가 연주했고요. 처음 들으신 곡은 모닝커피 이명훈의 소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커피 향처럼 은은하게 퍼지는 여운이 참 좋은 곡들이었는데요.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선율 여러분께도

용이 문장 좋아하여 훔쳐갔는데 하늘에서 봄을 다시 되돌려줬네. 좋은 구슬 바다 아래 잠기려다가 오기 다시 인간 세상 나오게 됐네. 좋은 식구 솜씨 높아 상대가 없고 향기로운 이름 따라잡을 수 없네. 풍악 아주 가까운 곳 솟아있거니 만고토록 저 풍악과 나란할 거리

조선시대 정두경의 시 월사 상국의 회양시판에 대해서 읊다 였습니다. 월사는 이종귀의 호로 이종귀가 왕명을 받들고 가던 길에 회양이란 곳에서 연회를 대접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이 기뻐서 시를 지었는데요. 그 시가 판에 새겨져 회양 동헌에 걸렸고 당시에 명시로 알려져서 많은 시인들이 화답하는 시를 짓고 시첩을 만들 정도였다고 해요. 정두경의 시에도 이종귀의 문장이 마치 하늘이 되돌려준 보물 같다고 했는데요. 이종귀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은 몇 겹의 요새를

서용숙류 피리 긴 산조 진양조, 윤형욱의 피리와 윤호세의 장구반주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각시조 봉황대상 박인규의 목소리입니다.

삭시조 붕황대상 박인규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이동준이 작곡한 수제천 하늘 바람 구름

음원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박지선의 첫 번째 정규 앨범 단소의 몸은 청아한 빛깔을 소개합니다. 박지선은 시각장애인으로 7살에 피아노를 배울 때부터 악보 한 줄만 겨우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음악과 함께하면서 대학을 국악과로 입학했고요. 이때부터 단소에 매료돼 연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달 장애인 국악대제전 대통령상, 대전 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관악대상을 비롯한 각종 상을 수상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죠. 지금은 전통뿐만 아니라 창작음악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음반 단소의 몸은 청아한 빛깔에도 이런 곡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시죠. 단소 독주 청송곡 박지선의 단소 연주입니다.

댄서 독주 청성곡 박지선의 단소 연주로 들었습니다. 박지선의 첫 번째 정규 앨범 단소에 머문 청아한 빛깔은 작은 숨결에서 피어난 단소의 세계를 담은 음반입니다. 모두 8곡이 수록돼 있는데요. 청성곡, 헌천수, 수령음, 전용선류 단소 산조와 같은 전통곡과 꿈에, 달하, 높이곰, 숲으로, 영롱 같은 창작곡들입니다. 전통곡에선 오랜 시간 전해져온 선율의 깊음과 담백한 멋을 살리고 창작곡에선 단소의 숨결을 새로운 색채와 함께 또 다른 풍경으로 그려냈다고 해요. 그럼 한 곡 더 들려드립니다. 전우실 작곡 영롱, 박지선의 단소와 김은경의 가야금, 서우형의 첼로 연주를 함께 하시죠.

전우실 작곡 영롱, 박지선의 단소와 김은경의 가야금, 서우형의 첼로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우리 몸에서는요, 1초 만에 천만 개의 세포가 바뀌고 수백 개의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달라지는데 변화하는 일상에서는 더욱 새로워지겠죠. 오늘 마지막 곡은 1990년에 창단해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여성 국악실내악단 다스름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양방원 작곡 프론티어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 첫 곡은 질비우스 레오폴트 바이스의 샤콘네 준비했습니다. 호세 미겔 모레노의 바로크 류트 연주로 첫 곡 함께 하시죠.

일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질비우스 레오폴트 바이스의 샤코네로 문을 열었습니다. 호세 미겔 모레노의 바로크 류트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루이지 보케리니의 플룻과 현을 위한 사중주 G장조 작품 5A 들어보시죠. 안단테 렌토, 미뉴에토, 알레그로 콘브리오의 전악장이고요. 게르게이 이체슈의 플룻 연주, 마르타 아브라함의 바이올린, 페터 바르슈니의 비올라, 디타 로만의 첼로 연주입니다.

루이지 보케리니의 플룻과 현을 위한 4종주 쥐장조 작품 5의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게르게이 이체슈의 플룻, 마르타 아브라함의 바이올린, 페터 바르쇼니의 비올라, 디타 루만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세 번째로 감상하실 곡은 17세기 이탈리아 건반음악에서 큰 업적을 남긴 지롤라모 프레스코발디의 건반곡 파사칼리 주제 위에 펼쳐지는 100개의 변주입니다. 실제로 변주곡이 100개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꽤 많은 수의 변주곡을 다양하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붙인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루카 굴리엘미의 합시코드 연주로 다양한 변주의 세계 함께 만나보시죠.

17세기 이탈리아의 음악가 지롤라모 프레스코발디의 건반곡 파사칼리 주제 위에서 펼쳐지는 100개의 변주 루카 굴리엘미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종교곡 아베마리스 스텔라, 바다의 별이지요, 준비했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맥브레글, 바리톤 제프리 스트라우스, 자네 소레리 지휘하는 아폴로스 파이어 바르크 오케스트라와 아폴로스 싱어스가 함께 연주합니다.

아베마리스 스텔라, 바다의 별이시여 기뻐하소서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천주교 찬미가는 그 가사가 9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리스 스텔라, 즉 바다의 별로 표현한 이 찬미가에 많은 작곡가들이 선율을 붙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몬테베르디의 아베마리스 스텔라 전해드렸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맥브레글, 바리톤 제프리 스트라우스, 아폴로스 파이어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아폴로스 싱어스가 자네 소레를 지휘로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비발디의 음악으로 이어갑니다. 사계 중 여름, 리용번호 315번입니다. 알레그로 마몰토, 아다시오, 프레스토까지 오늘은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하는 단체는 토마스 다우스고르가 지휘하는 스웨덴 챔버 오케스트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 중에서 여름 리용번호 315 전악장 오늘은 미칼라 페트레 리코더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한 단체는 토마스 다우스고르가 지휘하는 스웨덴 챔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17세기 영국의 작곡가 토마스 포드의 Why Not Here 전해드립니다. 빌란트 카이컨과 지기스발트 카이컨 두 형제의 비율 이중주로 함께 감상하시죠.

영국의 작곡가 토마스 포드의 Why Not Here, 빌란트 카이컨과 지기스퍼트 카이컨의 비올라다 간바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소중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나라마다 자국민도 발음하기 참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한텐 휘프뜨르뜨뜨드스, 휘프뜨르뜨뜨드스 어렵는데요. 암호 같은 말이죠. 점프하다, 뛰다, 쿠션감이 있는 베개나 소파, 만족감.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푹신한 소파나 베개 위로 털썩 뛰어들 때 느끼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을 뜻하는 단어 휘프뜨르뜨뜨드스. 푹신한 소파에 몸을 파묻고 좋은 음악으로 시작해도 좋을 휘프뜨르뜨뜨드스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쇼팽 연습곡 작품으로 25회 9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우입니다. 6월 14일 일요일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앞서 핀란드어 푹신한 소파로 털썩 뛰어들 때 느끼는 만족감을 뜻하는 단어 휘뿌뜨느 뜨드드스. 너무 어려워요. 휘뿌뜨느 뜨드드스 이 단어로 문 열었습니다. 이아코포 멜리오의 책 이름 없는 감정들의 사전에 소개된 단어인데요. 오늘 같은 주말에 어울리는 당신만의 단어는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글라즈노프의 마주르카 오베레크,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과 로렌스 포스터가 지휘하는 더 에비로드 앙상블 연주로 듣겠습니다.

글라주노프 마주르카 오베레크였습니다. 이사크 펄만의 바이올린, 로렌스 포스터가 지휘한 에비로드 앙상블 연주였습니다. 그리그의 지난 봄 작품으로 34의 2,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노르웨지언 트윈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그리그의 지난 봄, 작품으로 34의 2,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노르웨이 지존 쉐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 지금 들으신 곡 보니 윌리엄스, 프로노스움의 그린 슬립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었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연주였습니다. 마스카니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서 오렌지꽃 향기가 바람에 날리고, 세미온 피츠코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합창단과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서 오렌지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세미온 비치코프가 지휘한 파리 오케스트라 합창단과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1217 쓰는 분입니다. 산 밑 마을 제일 끝집입니다. 밭에서 일하며 조금 떨어진 라디오에서 들리는 음악이 참 포근하다고 느끼는 아침입니다. 밭작물들도 같은 느낌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에 웃음이 났습니다. 일하는 게 어려우실 텐데 웃음이 났다니까 다행입니다. 1217 쓰는 분이었습니다. 날이 이제 무더우니까 예 한낮엔 일하기가 어려우시죠. 아침 시간 또 저녁 시간 밭에서 논에서 일하시는 시간이 많아지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일하시면 좋겠네요.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217 쓰는 분이었습니다. 1217 쓰는 분 산 밑 마을 제일 끝집이라고 그랬는데 그 마을엔 어쩐지 오렌지꽃 향기가 바람에 막 날릴 것 같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 음악이 머무는 곳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 철학자의 기념비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곳에 메트로놈이 놓여있는 이유를 살피고 관련된 작곡가의 음악도 듣겠습니다. 잠시 후 8시경 음악이 머무는 곳과 함께 프랑크푸르트로 떠나보시죠.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카스텔 누보 테데스코의 기타와 현악 4중주를 위한 5중주 작품으로 143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비보의 스케토 빠르고 활기차게 꾸밈 없이 스타인 에릭 골센의 기타, 리카르도 오드리오 솔라, 그리고 마라 하우겐의 바이올린, 일제 클라바의 비올라, 랑일 사네스의 첼로 연주입니다.

카스텔 루브 테디스코의 기타와 현악 4중주를 위한 5중주 작품으로 143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비브의 스케토 빠르고 활기차게 꾸밈 없이 스타인 에릭 골센의 기타 리카르도 오드리오 솔라와 마라 하우겐 바이올린 일세 클라바 비올라 랑일 사네스의 첼로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슈만의 곡입니다. 크라이슬로리아나 작품으로 16번 중에서 첫 번째 곡 매우 격렬하게 두 번째 곡 매우 내면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게 리트주 러쉬 세 번째 곡 매우 격정적으로 제어 아우프게르트 이모겐 쿠퍼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 크라이슬러리아나 작품으로 16번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곡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매우 격렬하게, 두 번째 매우 내면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게, 세 번째 저 아우프게르트 매우 격정적으로. 이모겐 쿠퍼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벨리니의 방랑하는 은빛 달이요, 테너 김우경의 음성과 정우정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펠리니의 방랑하는 은빛딸이여, 바갈루나 이나르젠티, 테너 김우경 음성과 정우정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인구 75만의 도시로 독일 중서부에 위치합니다. 유럽에선 흔하지 않게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룬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동시에 이 도시는 철학자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가 이끈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모태인 사회연구소가 있던 곳입니다. 이 사회연구소 근처 괴테 대학 캠퍼스 안엔 아도르노 광장이 있고 그 한가운데엔 유리로 만들어진 사각의 방이 있습니다. 바로 아도르노 기념비입니다. 방 안엔 책상 하나, 의자 하나가 놓여 있고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는 스탠드가 방을 밝힙니다. 그곳에 앉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들었을 철학자 아도르노를 그려보게 해주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책상 위엔 그의 대표 저작인 부정의 변증법이 펼쳐져 있고 재밌게도 그 위로 태엽식 메트로놈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메트로놈은 지금도 째깍째깍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도르노의 철학과 음악엔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이곳에 메트로놈이 놓여있는 것일까? 아도르노가 평생 남긴 20권의 저작물 가운데 무려 8권이 음악에 대한 책일 만큼 그는 음악에서 철학적 영감을 얻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20세기 초 빈의 작곡가 아르놀트 쉔베르크가 제자인 안톤 베베른, 알반 베르크와 함께 펼친 표현주의 음악은 훗날 아도르노 사상의 미학적 토대가 됐습니다. 쉔베르크는 말했습니다. 예술가의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목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인간 내면의 불안과 광기, 무의식, 공포를 날것 그대로 음악에 담기 위해선 기존의 정돈된 조성체계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이에 쉔베르크는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경계를 허물어 자유로운 무조성 음악을 만들어냈고 아도르노는 이런 파격에 격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는 또 쉔베르크의 제자인 베르크에게 직접 작곡을 배울 정도로 음악에 열정적인 철학가이기 이전에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 철학가의 기념비를 찾아보고 그가 존경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듣습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슈텐베르크의 정화된 밤, 작품으로 4번 중에서 후반부 아다지오 229마디부터 들었습니다. 다니엘 바렌부임이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앞서선 안톤 베베른의 느린 악장이었습니다. 벨치아 쿼르텟 연주로 들었습니다. 철학자 아도르노가 존경한 안톤 베베른과 슈텐베르크 음악을 들었습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한 철학가의 특별한 기념비를 찾아봤습니다. 서은혜 씨입니다. 이제 하나의 엄마가 되는 제 동생 생일입니다. 외계인, 제가 동생을 부르는 애칭인데요. 외계인, 출산이 한 달 남짓 남았네. 그래서 어느 해보다 더 특별한 너의 생일이구나.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해.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되겠네. 앞으로의 너의 삶도 응원하고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할게. 아, 병참기지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든든하겠습니다. 우리 서은혜 씨의 동생 외계인 씨는. 외계인 씨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순산도 출발 FM과 함께가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라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으로 18번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에브게니 키스인 피아노,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라가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으로 18번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 알레그로 에브게니 키스진 피아노와 발레리 게르기프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940 쓰는 분입니다. 곧 다가올 신랑의 복직을 앞두고 5박 6일에 강원도 여행했습니다. 평창, 강릉, 동해, 울진을 거쳐서 포항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평창에 남아있는 올림픽의 기운이 느껴지고요. 바다에서 바라보던 푸른 동해와 떠오르는 태양 참 아름다웠습니다. 두 아이와 첫째 딸 같은 저를 데리고 다니느라 고생한 남편한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넷이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시간 평생 언제 올까 싶어요. 참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1940 쓰는 분한테는 더 특별히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순간에서 영원 같은 시간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1940 쓰는 분, 내 식구가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어디에 있나? 그 아름다운 날들은 소프라노 마가렛 프라이스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리카르도 무디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에서 아리아 두 곡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마술피리 중에서 타미로 왕자의 아리아 이 초상화는 너무나 아름다워 테너 프란시스코 아라이사의 음성 헤르베르트 폰 카라헨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피가루의 결혼 중에서 어디에 있나 그 아름다운 날들은 앞서 들었습니다. 소프라노 마가렛 프라이스의 음성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작품으로 90의 3번 알프레드 브렌델 피아노 연주 이 곡과 함께 6월 14일 일요일 아침 출발 FM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작가 김지현, 연출 조정현,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 보면요. 그 작은 손가락으로 주먹을 아주 꽉 쥐고 있습니다. 펼쳐볼래야 펼칠 수 없을 만큼 꼭 쥐고 있어요. 생존을 위한 본능이라고 하는데 한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저 작은 손으로 뭘 그렇게 꽉 붙잡고 있을까? 그렇게 우린 태어나설까? 늘 뭔가를 꼭 쥐고 붙들고 갖기 위해서 애쓰며 살죠. 그래서 늘 긴장하고 피곤하고 시간은 모자르고 목 뒤는 딱딱하게 굳어있고 가끔은 움켜진 손을 좀 스르르 펼쳐놓고 내려놓고 편안하게 여유를 누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해보는 휴일 아침이에요. 6월 14일 일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너무 풀어놨는지 왠지 발음도 조금 흘렸습니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조 쾌일 작품 번호 219 터키시 중에서 3악장입니다. 론도 템포 디 미뉴에토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예요.